읽을 때는 문장의 의미와 뉘앙스에 따라서 글자의 사이사이가 조금씩 다른 호흡으로 띄어 읽어야 하죠. 강조해야 한다거나 분위기가 전환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읽지만 내용이 연결되는 경우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좀 빠르게 읽어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매일 시간은 똑같이 흐르지만 휴일인 오늘의 호흡은 좀 다르죠? 느긋하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해봐도 좋을 아침이에요. 8월 23일 일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듣겠습니다. 플루겔 호른 연주의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안단테 칸타빌레 오늘 좀 특별한 버전으로 들으셨어요. 플루겔호른 연주,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연주였고요.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 뭐 첼로 연주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플루겔호른 나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펫과 거의 비슷해요. 멀리서 보면 트럼펫인가? 그런데 트럼펫보다 관이 좀 더 굵습니다. 그리고 원뿔 모양 그 나팔 부분이 훨씬 넓어서 들으신 것처럼 포근한 벨벳처럼 부드러운 그런 소리가 나죠. 트럼펫은 조금 소리가 강하잖아요. 예, 네, 프루겔 호른이었어요. 이게 이제 호른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제 모양부터가 너무 다르죠. 프루겔 호른은 이렇게 트럼펫 같은 모양인데 오케스트라에서 만나는 프렌치 호른, 이 호른은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커다랗게 원판을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중저음역대를 담당하는 아주 멋진 또 깊은 따뜻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른 연주와 트럼펫 연주를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좀 비교해서 아 호른 소리는 이렇구나 트럼펫 소리는 이렇지 공부해보시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먼저 폴 듀카의 비아넬 목가, 페터 담의 호른, 페터 레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고요. 요한 네포묵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2악장 안단테와 3악장 론도를 알리손 발솜의 트럼펫, 토마스 클룩이 지휘하는 브레멘 도이치 카머필 하모니의 연주로 감상하시죠.

요한 네포뭇 훗메르의 트럼펫 협주곡 2악장 안단테 3악장 론도 들으셨습니다. 알리손 발솜의 트럼펫, 토마스 클룩이 지휘하는 브레멘 도이치 카마필 하모니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포르듀카, 비아넬 목가, 페터담의 혼, 페터 레젤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어요. 오늘 좀 확실히 구분이 좀 되시죠? 플리겔 혼과 프렌치 혼, 트럼펫.

분명히 다 보면은 금관악기잖아요. 그런데 소리는 이렇게 다릅니다.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뇌 속에 그 색채, 그 소리의 색채 팔레트가 좀 더 확실하게 구분되는 아침이길 바랍니다. 아마 느끼신 분은 느끼시겠지만 저는 가정음악을 매일 진행하고 있어도 다른 프로그램 두 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동우 프로듀서는 이렇게 좀 선형적 구조의 선곡이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주중에 박정현 프로듀서는 이렇게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 이런 뷔페식 선곡이라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도 흥미로우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금관악기의 결정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카나디언 브라스의 연주로 비발디 4개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참 독특한 게요. 1악장, 봄의 1악장, 겨울 2악장, 여름 3악장, 가을 4악장 이렇게 배치한 그런 4개 모음곡이라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함께 하시죠. 카나디언 브라스.

캐나디안 브라스의 연주로 비발디 4개 모음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비발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듣기보다 캐나디안 브라스의 4개 모음곡은 봄의 1악장 알레그로, 2악장은 겨울 2악장, 그리고 3악장은 프레스토였어요. 여름 3악장, 그리고 4악장, 가을 4악장, 이렇게 요거 딱 들으면 비발디 4개 다 들었네, 이런 느낌이 드네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간단하게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 후반부로 갈게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봅니다.

1882년 8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차이콥스키의 1812 서곡이 초연됐습니다. 나폴레옹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전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음악이었는데요. 이 곡은 실제 대포소리가 등장하는 곡으로 유명하지만 아쉽게도 첫 공연은 실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포를 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1893년 8월 21일 프랑스의 여성 음악가 릴리 블랑제가 태어났습니다. 언니 나디아 블랑제와 함께 천재 자매로 음악계에 주목을 받은 릴리. 19살에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최고 작곡상인 로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후 꾸준히 활동했지만 24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862년 8월 22일 블랑제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프랑스 인상주의의 거장 드뷔시가 태어났습니다. 드뷔시 역시 릴리 블랑제와 마찬가지로 1884년 로마 대상을 수상했고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인 1918년 3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904년 8월 23일은 20세기 비올라의 전설 윌리엄 프림로즈가 태어난 날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그는 12살 때 바이올리니스트로 데뷔했고요. 이자이의 가르침을 받으며 1930년부터 비올리스트로 전향합니다. 프림로즈 4중주단을 창단하면서 비올라 음악을 알리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클로드 드뷔시의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세 번째 곡 달빛 클레르 드 린 준비했습니다. 알랭 플란네의 피아노 연주이고요. 릴리 블랑제의 곡 녹턴, 알리나 이브라기모바의 바이올린, 세드릭 티베르기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그리고 프림로즈가 편곡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중에서 첫 번째 곡 프렐루드, 두 번째 곡 알르망드, 세 번째 곡 꾸랑뜨까지 윌리엄 프림로즈의 비올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윌리엄 프림로즈의 비올라 연주로 그가 편곡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07 가운데 프렐루드, 알르망드, 꾸랑드를 들으셨습니다. 프림로즈가 바흐를 비올라로 연주하는데 정진해오다가 1978년 그의 나이 74세에 편곡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편곡하는 과정 중에 아, 6번 모음곡은 편곡하고 연주하는데 좀 적합하지 않다. 그런 이유로 제외했다고 하죠. 뭔가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편곡했던 프림로즈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들, 먼저 클로드 드뷔시 베르가마스크 모음곡 중에서 달빛, 알렌 플란드의 피아노였고요. 릴리 블랑즈의 녹턴은 알리나 이브라기모바의 바이올린과 세드릭 티베르기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 민요 두 곡이었습니다. 스카버로 페어는 마이클 베넷의 음성, 하피스트 쌍드린 샤트롱의 연주였어요. 앞서 들으신 곡 Drink to me only with thine eyes, 그대 눈동자를 술잔에 담아 바리톤 토마스 앨런,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시면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신청곡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곡 이어서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자크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8명의 첼리스트들이 이 곡을 연주해요. 레비올롱첼로 프랑세의 연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토마소 위탈리의 샤콘느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지노 프란체스카티, 에드몬드 드 슈투츠가 지휘하는 쥐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토마소 비탈리 샤쿤느,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바이올린 에드몬드 슈투츠가 지휘하는 쥐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자크 오펜바흐 자클린의 눈물, 8명의 첼리스트들 레비올롱첼로 프랑세의 연주로 전해드렸어요. 펠릭스 맨델스존 교향곡 3번 A단조 작품 56 스코틀랜드 중에서 4악장입니다.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아사이,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치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맨델스존 교향곡 3번 A단조 작품 56 스코틀랜드 가운데 4악장 알레그로 비바치시모 알레그로 마에스토조 아사이 들으셨습니다. 크루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프치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음악 일요일 아침에는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음악과 음악가들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 히든 클래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오토리노 레스피기가 관현악곡으로 편곡한 바흐의 파사칼리아와 푸가 바흐 작품 번호 581을 들어보겠습니다.

1708년 바흐는 바이마르 궁정에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이곳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궁정 예배당의 오르가니스트로 일하게 된 바흐는 이곳에서 다양한 오르간 음악을 작곡했는데요. 특히 바이마르의 파이프 오르간은 파이프 숫자도 많고 악기 구성도 정교해서 다채로운 음색의 조합은 물론 다양한 기교를 구사할 수 있었고요. 이 악기에서 영감을 얻게 된 바흐는 토카타, 아다지오와 푸가 C장조, 바흐 작품 번호 564를 비롯해서 판타지아와 푸가, 바흐 작품 번호 542 같은 여러 곡의 오르간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바흐 생애에서 오르간 음악이 가장 왕성하게 작곡되던 시기에 탄생한 작품 파사칼리아와 푸가, 바흐 작품 번호 582는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에 오르간의 웅장한 음향이 어우러진 곡입니다. 특히 이 곡은 파사칼리아라는 제목에 붙은 바흐의 유일한 작품으로 푸가보다 파사칼리아 비중이 커서 푸가를 생략하고 파사칼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 곡은 8마디로 이루어진 주제가 나오고요. 주제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한 20개의 변주가 이어진 후에 마지막에 푸가가 등장합니다. 주제 선율은 루이 14세의 시대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작곡가 앙드레 레종의 파사칼리아에 의한 트리오에서 가져왔습니다. 바흐의 오르간 독주곡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 파사칼리아는 후대 작곡가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요. 지휘자 레오폴트 스토콥스키와 유진 올만디 등이 관현악곡으로 편곡하기도 했습니다. 독창적인 관현악법을 구사한 이탈리아의 작곡가 오토리오 레스피기 역시 1931년에 이 작품의 편곡에 도전했는데요. 그는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악기를 여러 방식으로 조합해서 20개의 변주에 다채로운 색채를 입혔습니다. 레스피기가 편곡한 바흐의 파사칼리아와 푸가, 바흐 작품 번호 582, 관현악곡으로 재탄생한 이 작품 들어보시죠. 레너드 슬랫케인이 이끄는 BBC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레스피기가 편곡한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파사칼리아 후가 바흐 작품 번호 582, 레나드 슬라킨이 주의하는 BBC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 J.S. 바흐도 이 곡을 들으면 기뻐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보로딘의 현악 4중주 2번 D장조 가운데 3악장 노트루노 안단테입니다. 결혼 20주년을 맞아 아내를 위해 보로딘이 쓴 악장이라고 하는데요.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악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보로딘의 현악 사중주 2번 사막장 노트르노 상트페테르부르크 현악 사중주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준,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오늘은 더위가 물러난다는 절기상 처서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이 무렵이면 밭에서는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가을 무 씨앗을 고르고 쪽파 종구를 살피고 열무와 잎채소가 자랄 흙을 고르게 다듬습니다. 땅에 가을의 자리를 먼저 마련해 두는 것이죠. 새로운 계절을 맞는다는 것은 눈앞의 풍경이 곧장 달라지지 않더라도 다가올 시간을 위해서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두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은 아직 우리 곁에 머물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다음 계절이 깃들 자리도 조금씩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5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4악장 론도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이면정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린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이렇게 8월이 끝을 향해 가고 있네요. 학교는 개학을 했고 직장인들도 이맘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여름 휴가를 다녀온 분위기입니다. 아, 슬그머니 다음 페이지로 달력을 넘겨봤더니 세상에 추석 명절이 다가오네요. 늦여름 일요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KBS 음악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8월 23일 일요일 인터넷 콩, 모바일 콩 참여는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음악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 글 남겨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계속해서 드보르작의 고요한 숲 감상해 보시죠. 장한나의 첼로, 레너드 슬래킨이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음악가와 음반 사이의 숨은 길을 찾아보는 일요일 코너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은 클래식 명곡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한 음반들로 꼬리물고 이어갈게요. 지난주에는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피아노 소품들을 엮은 음반,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타임스케이프를 감상했었죠. 오늘은 하모니카로 그리는 클래식 소품들의 색다른 매력 만나보겠습니다. 이윤석의 하모니카 리사이틀입니다.

편곡은 늘 새로운 청중과 클래식을 잇는 중요한 통로였습니다. 익숙한 선율을 낯선 악기로 다시 듣는 경험은 원곡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고 때로는 클래식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새로운 입구가 되어주기도 하지요. 꼬리물기 클래식, 오늘의 첫 번째 음반. 지난해 오디오 가이에서 발매된 이윤석의 하모니카 리사이틀과 함께 익숙한 클래식을 새로운 소리로 다시 듣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람만 불면 소리가 나고 크기가 작아서 휴대하기도 쉬운 하모니카는 누구에게나 친숙한 악기입니다. 역사가 길지 않아서 레퍼토리가 한정적이다 보니 기존의 클래식 작품들을 편곡해서 연주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이 친숙한 악기가 클래식과 만나면 오히려 조금 낯설고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4개 옥타브를 빠르게 넘나드는 화려함과 금속 악기 특유의 강인함도 있고 가볍고 투명하다가도 어떤 순간에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애잔하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이윤석은 노르웨이 음악원 사상 최초로 하모니카 전공으로 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한 국내 대표 정통파 클래식 하모니카 연주자입니다. 음반 전체를 들었을 때 마치 하모니카 리사이틀을 관람한 듯한 느낌이 들도록 포레의 꿈꾼 후에 폰세의 작은 별을 비롯해서 스카를라티, 모차르트, 사티, 쇼팽, 디비시의 소품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소품들로 앨범을 채웠다고 해요.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작품들의 새로운 표정과 색채, 클래식을 즐기는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는 친숙하고도 새로운 소리, 지금부터 함께 감상할게요. 네 곡의 음악 이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비히의 시, 그리그의 노르웨이 춤곡 3번,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6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폰세 작은 별, 이렇게 모두 네 곡을 오늘은 이윤석의 하모니카, 김한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하모니카로 들으니 색다릅니다. 네 곡의 음악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피비히의 시 들으셨고 이어서 그리그의 노르웨이 춤곡 3번,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6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그리고 방금 함께 하신 폰세의 작은 별까지 이윤석의 하모니카, 김한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소품들로 다채롭게 구성한 하모니카 연주자 이윤석의 하모니카 리사이틀 음반에서 음악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클래식 명곡을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는 음반으로 꼬리물고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임형주의 클래식 스타일 준비했습니다.

2003년 첫 팝페라 앨범 셀리가든을 발표하며 국내외에서 크게 주목받은 이명주. 같은 해 카네기홀 무대에 데뷔한 후 꾸준한 활동으로 국내의 팝페라 장르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예원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한 이명주는 2002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미국 뉴욕으로 떠났는데요. 오페라 가수를 꿈꾸며 공부하던 그곳에서 오페라틱 팝이라는 장르를 새롭게 접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페라틱 팝은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성악 크로스오버 장르 중 하나로 성악의 발성과 클래식한 표현에 팝음악의 감각을 더한 크로스오버 장르인데요. 이명주의 맑고 섬세한 음색은 이 장르와 잘 어울렸고 이후 줄리아드 음악원 예비학교와 피렌체 산 펠리체 음악원 빈 슈베르트 음대에서 정통 성악 공부도 이어가며 파페라의 바탕이 되는 클래식 음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정통 클래식 레퍼토리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기회는 많지 않았는데요. 2013년 세계 데뷔 1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그의 첫 정통 클래식 음반 클래식 스타일에서는 클래식 명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풀어낸 이명주의 목소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페라 무대에서는 마이크 없이 객석 끝까지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성량과 긴 호흡, 극적인 표현이 중요하죠. 반면 파페라에서는 마이크를 활용해 보다 작고 섬세한 소리, 가성과 진성으로 가는 부드러운 표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음반에서는 한 달에 울게 하소서, 도니제티,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한국 가곡까지 폭넓은 클래식 레퍼토리들이 담겨 있는데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이명주 특유의 감미로운 미성이 더해지며 익숙한 클래식 명곡도 조금은 다른 색채로 들려옵니다. 파페라의 목소리로 정통 클래식의 또 다른 표정을 만나실 수 있는 음반 임형주의 클래식 스타일 지금 함께 들어볼게요. 네 곡을 준비했습니다. 지오르다니의 사랑하는 나의 님이여 까로미오 벤 그리고 조르다노의 오페라 페도라 가운데 참을 수 없는 사랑 계속해서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 그리고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이렇게 모두 네 곡을 이명주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네 곡 들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조르다니의 사랑하는 나의 님이요, 까로미오 벤, 그리고 조르다노의 오페라 페도라 중 참을 수 없는 사랑, 계속해서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남몰래 흘린 눈물, 그리고 방금 들으신 슈베르트의 세레나데까지 모두 팝페라 가수 임영주의 노래로 들어보았습니다.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끝곡은 그리그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가운데 2악장 알레그레토 에스프레시보 알라 로만차, 김서연의 바이올린,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이어지는 더위에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자 어느 아파트 게시판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변압기 용량 대비 사용량이 84%에 달했습니다. 각 세대별로 절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압을 조절해서 각 가정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변압기. 그런데 변압기는 사용량이 60에서 80% 사이일 때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과부하 상태에서는 변압기 온도가 높아져서 폭발이나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설치할 때부터 실제 사용량보다 20% 여유 있게 더 큰 용량으로 설치하는데요. 이 20%는 낭비가 아니라 혹시 모를 순간을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하는 일종의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100을 다 써버리면 갑자기 찾아오는 일에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시간이든 체력이든 감정이든 늘 일정량은 남겨두는 것. 변압기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은 안토닌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6번, 작품 46의 6번과 슬라브 무곡 9번, 작품 72의 1번입니다. 원래는 Four Hands 연탄곡으로 작곡됐다가 워낙 인기를 많이 끌어서 또 드보르작이 직접 관현악 곡으로 편곡한 곡이죠. 오늘은 원곡으로 들으실 텐데요. 이고르 아르다세프, 레나타 아르다세보바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드보르자기의 슬라브 무곡 6번 작품 46의 6번과 9번 작품 72의 1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고르 아르다세프 레나타 아르다세보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드보르자크는 이 슬라브 무곡집을 두 작품 남겼잖아요. 작품 46번과 그 후에 또 완성한 작품 72번 이 두 작품집에서 한 곡씩 전해드렸습니다. 변압기에 여유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일상에도 여유를 꼭 남겨둬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는데요. 올여름 더위 때문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건 뭐 기계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더위 속에서는 아무래도 집중력도 평소 같지 않고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좀 화도 좀 나고 그러잖아요. 아직 남은 더위가 빨리 물러가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처서기 때문에 이제 더위에 콧대가 많이 꺾였다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오늘 신청곡과 또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의 일상에 여유를 남겨둘 때는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좀 아무 생각을 안 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어서 드보르자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네 개의 작품, 작품 75번 가운데 1번 알레그로 모데라토, 3번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이어 드리겠습니다. 흐라차 아바네시안의 바이올린과 마리아나 쉬린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드보르자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작품, 작품 75번 가운데 1번 알레그로 모데라토, 3번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까지 들었습니다. 흐라차 아바네시안의 바이올린과 마리아나 취린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음악에도 제철이 있다고 한다면 가을이면 떠오르는 작곡가죠. 프람스의 작품들 요 근래 많이들 청해 주셔서 듣곤 했는데 4번 얼마 전에 전해드렸잖아요. 4번의 1악장과 4악장을 들었는데 이번엔 또 하나의 그의 대표 교향곡의 대표악장 교향곡 3번 F장조 가운데 3악장 들어볼게요. 포코 알레그레토 또 4악장 알레그로까지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함부르크 주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브람스의 교향곡 3번 F장조 작품 90번 가운데 3악장 포코 알레그레토 4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함부르크 슈타츠 오케스트라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옷이 바뀌면 사람이 달리 보이고 편곡을 달리하면 음악도 새롭게 들리죠. 작곡가가 낳고 편곡자가 새롭게 매만진 명곡들을 원곡과 편곡 두 개의 버전으로 비교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원곡과 편곡 사이. 오늘 준비한 곡은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르간 소나타 4번 2단조 바흐 작품 번호 528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1703년 라이프치히 시절에 작곡한 오르간 소나타 4번은 사실 6개의 독주용 오르간용 트리오 소나타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 중에 4번째 곡입니다.

악기로 나뉘어서 연주되는 형식이 보통이었는데요. 바흐는 이 세 개의 성부를 오르간 한 악기에 다 담아서 완성을 했습니다. 원래 목적은 큰아들의 오르간 교육을 위해서 작곡됐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오늘은 이 원곡을 16살에 실명을 하고 오로지 이 바흐의 이 장대한 작품들을 다 귀로 익혀서 외우고 또 바흐 해석의 또 정평한 헬무트 발히아의 오르간 연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실 곡은 아우구스트 스트라다리 편곡한 오르간 소나타 4번 2단조 가운데 아다지오인데요. 체코 피아니스트이자 또 작곡가 그리고 리스트의 제자기도 했던 슈트라다리 편곡한 버전을 비킹그루 올랍손이 연주한 곡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18년에 발매된 올랍손의 음반이죠. 바흐 작품들을 다룬 이 CD에 이 음반에 담겨있는 곡인데요. 피아노의 음색을 좀 극대화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한 뭐 하나 모난 것 없이 굉장히 정교하고 단정한 연주가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면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원곡과 편곡 사이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오르간 소나타 4번 2단조 바흐 작품 번호 528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를 비교해서 들어봤는데요. 원곡은 헬무트 바이하의 오르간 연주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우구스트 슈트라다리 편곡한 오르간 소나타 4번 2단조 가운데 아다지오였고요. 비킹글 올랍소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생생클래식 시작하면서 변압기도 한 80%만

있으면 참 좋다라는 이야기 들었는데요. 비킹그루 올랍손의 이 연주는 항상 그 즐기는 듣는 사람에게 한 그 정도의 여유를 남겨주는 것 같아요. 항상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주는 것 같은 비킹그루 올랍손의 연주였습니다. 피아노로 소화를 했지만 또 오르간의 느낌도 나기도 했고요. 비킹그루 올랍손 이 음반도 너무 좋아서 궁금하신 분들은 2018년에 발매된 또 이 음반 눈여겨보셨으면 합니다. 이어서 바흐의 곡 한 곡 더 들을게요. 발린 협주곡 1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1번입니다. 전악장 들을 텐데요.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아싸입니다. 또 캐나다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죠. 올해 또 50주년을 기념해서 고향인 또 캐나다의 그 마을과 또 캐나다 전역에 리사이트를 하고 있는 제임스 NS 그리고 내셔널 아츠센터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발린 협주곡 1번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41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 전악장이었고요. 제임스 앤에스의 바이올린 내셔널 아츠센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재환님께서 생생 재즈 시간 감사드립니다. 무차스 그라시아스라고 남겨주셨어요. 스페인에서 보내신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제가 제 이 외국어로 스페인어를 아주 옛날에 잠깐 배웠어서 반갑네요. 그리고 현아님께서 정신없었던 오전 시간 후에 만나는 덕후님의 추천곡들 편안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 클래식을 듣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일요일 한낮의 편안한 시간이죠. 재즈 컬럼니스트 황덕고 씨와 함께하는 생생 재즈인데요. 그 전에 실황음악 예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KBS 교향악단이 9월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정명훈, 피아니스트 김세연과 만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9회 정기연주회에서 정명훈 지휘, 김세연 협연으로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C단조를 연주하고 정명훈 지휘로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중에서 발췌곡을 공연합니다. KBS 클래식 FM은 이 연주회를 오는 27일 저녁 8시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청취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의 매주 일요일 재즈로 듣는 인터미션 같은 코너입니다. 생생재즈에서 재즈 소개하는 황도코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무더웠던 더위가 멈추고 이제 물러간다는 처서가 바로 오늘이죠. 그래서 오늘 생생재즈는요, 여름과 이별하면서 들을 만한 재즈 두 곡을 골라봤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줄 스타인이 곡을 쓰고 세미 칸이 노랫말을 쓴 1946년 작품 The Things We Did Last Summer, 지난 여름 우리가 했던 일들입니다. 이 곡은 그의 이 곡을 발표한 가수 조 스태포드의 노래로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여름에 있었던 소소한 사랑의 추억들을 담은 가사 그리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많은 인기를 누린 곡입니다. 그래서 조 스태포드 이후에도 빈 크로스비, 프랭크 시나트라, 헬렌 메릴 등 많은 가수가 녹음을 남겼는데요. 동시에 재즈 연주자들도 1940년대부터 이미 훌륭한 녹음을 다수 남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곡은 1949년 트럼펫 주자 페츠 나브로의 연주 이래로 트럼펫 주자들의 경쟁곡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로이 하그로브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Things We Did Last Summer, 로이 하그로브의 연주입니다.

The things we did last summer. 지난 여름 우리가 했던 일들. 로이 하그로브의 연주였습니다. 트럼펫의 로이 하그로브, 트럼본의 프랭크 레이시, 피아노에는 마크 캐리였고요. 베이스의 로드니 휘테커, 드럼의 그레고리 허친슨이었습니다. 생생 클래식의 일요일 재즈 코너 생생 재즈. 오늘 처서를 맞이해서 여름을 보내며 듣는 재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음악 작곡가죠. 미셸 르그랑의 작품 Summer Knows, 여름은 알고 있다 입니다. 이 곡은 1971년 영화 1942년의 여름 Summer of 42의 주제곡으로 만들어진 곡인데요. 원래 영화에서는 연주곡으로 등장했다가 이후에 작사가 메릴린 버그만과 앨런 버그만이 가사를 더해서 Summer Knows란 제목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곡입니다. 우리는 여름의 한복판에서 이 더위가 언제 끝날까 늘 생각하게 됩니다. 또 편안한 휴가를 즐길 때면 이 시간이 영원하기를 꿈꿀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명한 여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여름이 곧 끝나고 우리에게 가을이 오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여름은 순리대로 가을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홀연히 떠난다는 내용을 이 곡은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은 영화음악 이후에 많은 가수들 뿐만 아니라 재즈 연주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곡의 작곡가인 미셸 르그랑의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는 탁월한 작곡가이자 또 훌륭한 재즈 연주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1942년의 여름 주제곡, 일명 Summer Knows, 바이올린의 스테판 그라펠리, 피아노와 오케스트라 지휘의 미셸 르그랑입니다.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저는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재즈의 황도커였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방송될 재즈수첩도 많은 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가는 여름에 뒷자락을 잡고 아쉬움을 달래는 곡들을 들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오는 가을을 반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생생 클래식의 일요일 원하시는 신청곡 있으시면 저희에게 즉석 신청곡은 아니지만 좀 미리 넣어두신다 셈 치시고 두어 곡 정도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노래 두 곡인데요. 먼저 장볼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메조소프라노 수잔나 멘서의 노래와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입니다. 그리고 아론 코플랜드의 심플 기프트는 바리톤 토마스 샘슨의 노래와 휴 올프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취임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플랜드의 심플 기프트였습니다. 바리톤 토마스 샘슨의 노래와 휴 월프가 지휘하는 세인트 폴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수잔 맨서의 노래와 샤론 이스빈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프란츠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준비했습니다. 1839년에 스케치를 시작해서 수많은 수정 끝에 18년이 지난 1857년에 제자였던 한스 폰 브론자르트의 피아노와 리스트 자신의 지휘로 초연된 작품인데요. 그 뒤로도 또 수정을 거쳐서 드디어 20여 년이 지난 1861년에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초고에서 완성까지 20년이 훌쩍 넘은 건데요. 얼마나 좀 심사숙고를 했으면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을까. 피아노 협주곡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838년에 스케치를 시작해서 11년이 지난 1849년에 완성이 됐고요. 또 거기에서 또 초연은 6년이 더 지난 1855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1번보다 더 시적이고 자유로운 느낌의 2번 전곡 감상하시겠습니다. 약 21분 정도인데요. 실황 연주로 좀 생생하게 집중해서 감상해 보시죠. 2011년 6월 독일 공연 실황입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피에르 블라즈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의 연주입니다.

리스트의 피아노 협주곡 2번 A장조 썰 125번이었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베를린의 실황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역시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자로 더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의 본업도 같이 계속해서 활동해 나가고 있는 정말 다재다능한 음악인들이 너무나 많죠. 아르헨티나 출신의 다니엘 바렌보임, 브라질 음악에 깊이 또 심취되어서 여러 장르의 음악가들과 다양한 크로스오버 작품들 또 그런 작업들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전해드릴 오늘 끝곡은 루이즈 본파의 카니발의 아침입니다. 시카고 심포니의 오보 수석이었던 알렉스 클라인의 오보 외 여러 뮤지션들이 함께합니다. 이거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드디어 기다렸던 처서입니다. 더위가 가시고 가을을 맞이하는 본격적인 절기인데요. 목이 입이 정말 비뚤어졌겠죠. 기승을 부리던 더위가 이제 꺾이고 선선한 바람 즐기시면서 생생클래식도 계속해서 애청해주세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시고요.

KBS 교향악단이 9월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지휘자 정명훈, 피아니스트 김세연과 만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9회 정기연주회에서 정명훈 지휘, 김세연 협연으로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C단조를 연주하고 정명훈 지휘로 프로코피에프의 로미오와 줄리엣 모음곡 중에서 발췌곡을 공연합니다. KBS 클래식 FM은 이 연주회를 오는 27일 저녁 8시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아주 이색적인 음반이 발매됐는데요. 충분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틀 자체가 특이한데요. 나중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뉴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전해드리고요. 전반부는 안토니 드보르자에게 교향한 곡 8번 주의장조 작품 번호 88 조지 쉐리 주의하는 체코필의 1969년 실황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코롤리오프가 연주하는 모차르트 마음을 단아하게 만들죠. 터치의 미학입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F장조 KL 332 에프게니 코롤리오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F장조 KL 332 에프게니 코롤리오프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 쉐레즈위 준비했습니다. 정말 예리한 감각의 소유자죠. 안경 너머로 그 눈빛이 단원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실황 레코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쉐리였습니다. 안토니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번호 88 조지 쉐리 주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9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모든 전집이 그렇겠습니다만은 모두 좋은 연주만 뽑아놨겠죠. 하지만 쉘만큼 퍼펙트한 그런 연주를 전집으로 발매한 경우는 드뭅니다. 전집으로 발매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토닌 드보르자에게 교향곡 8번 주의장쇼 작품번호 88 조지 쉘이 주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1969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요하네스 브람스의 프라이아버 아인잠 자유롭게 하지만 고독하게 소나타 가운데 스케르초 C단조 작품번호 없는 작품 2 이 작품을 만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프라이아 바인잠, 자유롭게 하지만 고독하게 소나타 가운데 스케르초 악장 세단초, 작품 번호 없는 작품 2 전해드렸습니다. 이착 폴만의 바이올린,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금주의 음반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흥미진진한 음반입니다. 물론 호불호가 분명히 가려질 만한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지만요. 타이틀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제바스찬 바흐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뉴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라고만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 겉만 봐서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데요. 저도 뜯어보고 이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바흐의 유명한 트리오 소나타가 있죠. 오르간으로 주로 연주되는 뭐 다른 편성도 있습니다만은 이 곡을 확대 해석 편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오 소나타 가운데 여섯 곡을 추려서 확대 편성을 해서 편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합주협주곡을 만들게 되는 거죠.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르지만 음표는 전혀 다르지만 여기다가 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은 또 억지로 편곡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제바스찬 바흐가 오늘날 이 편곡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그런 논점이 있는데요. 바흐는 분명히 제 생각에는 환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흐 자신이 뛰어난 편곡자였고 편곡을 즐기는 그런 작곡가였죠. 그래서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데도 이 다른 작곡가의 작품, 외국 작곡가, 뭐 페르골레지를 비롯해서 마르첼로를 포함해서 이 편곡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작품도 많이 편곡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편곡,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축소지향적인 편곡이었는데 여기서는 확대지향적인 편곡이 됐다는 점이죠. 이 단촐한 그런 트리오 소나타를 대형 합주협주곡으로 편곡했다는 점. 하지만 음악만 들어봐서는 전혀 어색한 부분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적격인 그런 음반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트리오 소나타 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가운데 바흐 작품 번호 528에 의한 콘체르토 10번, 바흐 작품 번호 529에 의한 콘체르토 11번, 530에 의한 콘체르토 13번, 라르스 울링 모르텐센이 이끄는 콘체르토 코펜하겐의 연주입니다.

편곡은 제2의 창작이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단서가 붙습니다. 잘된 편곡의 한한 이야기죠.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트리오 소나타 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가운데 콘체르토 10번, 11번, 13번 바흐 작품은 528, 529, 530 차례대로 라로스 울링 모르텐센이 이끄는 콘체르토 코펜하겐의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크리스토프 페르스터의 호원 협주곡 이플레창조 프레데릭 프란센의 호원 그리고 네덜란드 방송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함께합니다.

크리스토프 페리스터의 혼협주곡 이프레장초, 프레데릭 프란센의 혼,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멤버들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인주 명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 전곡 감상 시리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명인주 명반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0: 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작은 노란 꽃들이 모여 우산처럼 피는 여러 해 사리풀. 키는 1m에서 1.5m 정도로 산과들을 노랗게 물들이며 늦여름의 운치를 더해주는 꽃.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소년과 소녀가 벌판 끝 산으로 갈 때 함께 꺾은 여러 가지 꽃 가운데 하나. 그때 소녀가 그런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하고 이름을 물어본 꽃. 꽃말은 잴 수 없는 사랑. 이름은 마타리 꽃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늦여름의 꽃, 첫사랑과 오래된 기억의 꽃, 잴 수 없는 사랑의 꽃. 처서 무렵 산과들에 피는 노란 마타리꽃은 그런 꽃이죠. 아침 저녁 바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가을 같은 여름꽃. 그래서 마타리꽃에는 계절이 바뀌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아직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작은 가을의 표시를 하나씩 피워내는 것. 계절은 그렇게 다음 계절을 조금씩 피워내면서 바뀌어갑니다. 우리의 시간 또한 그렇게 바뀌어가겠죠.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다음 시간을 조금씩 피워내면서.

12월 23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 깨위에 이쁜 우리 동요로 문 열었습니다. 박은지 시곡 들꽃 이야기. 깊은 산속 외롭게 피어있는 들꽃과 동물들과의 교감을 담은 노래였어요. 아카펠라 여성 3인조 그룹 그레이스의 하모니로 일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함께했습니다. 첫 곡 들으시면서 혹시 마타리꽃 찾아보셨나요? 이 마타리꽃은 무리지어 피어서 그런지 그렇게 외로워 보이진 않네요. 첫 곡과 달리. 8월의 끝을 향해가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가을의 표시가, 풍경이 우리 마음속으로 성큼성큼 들어올까요? 이 마타리꽃의 풍성한 노란 물결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다음 곡 이어드릴게요.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가곡 딴또벨라,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하는 사람을 요정, 별, 인어, 또 장미 같은 신비롭고 자연적인 요소에 빗대어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레베카 에반스, 마이클 폴록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가곡 도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19세기 작곡가 빈첸조 벨리니의 페리피에타 벨리돌미오 아름다운 나의 우상이요. 명 그 오페라 대본가죠. 메타스타시오의 시에 곡을 붙였습니다. 동정해 주어 나의 아름다운 우상이여. 내가 은혜를 모른다고 말하지 말아요. 하늘이 날 정말 불행하고 불운하게 만든다오. 연인에게 오해를 받은 것 같죠? 그래서 괴로워하면서도 사람과 자비를 애원하는 절절한 노래. 테너 호세 카레라스, 마르틴 카치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가곡, 이 벨리니의 후배격인 오토리노 레스피기의 작품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프라노 레베카 에반스가 불렀고요. 마이클 폴록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프랑스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20세기 작곡가 마르셀 루이기의 라비앙 호즈, 장밋빛 인생. 사랑에 빠진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쵸? 온통 장밋빛이겠죠. 에디트 피아프가 노랫말을 썼는데 그녀도 이브 몽땅과 사랑에 빠졌을 때 이 가사를 썼습니다. 뭐 그녀의 대표곡이라 에디트 피아프의 삶을 닮은 영화 제목 또한 장밋빛 인생입니다. 그이가 날 품에 안고 나지막이 속삭일 때면 인생은 온통 장밋빛. 그들 멀리서 보기만 해도 난 느껴요. 내 가슴이 요동치는 걸. 아, 근데 또 성공한 이브몽땅이 그녀 곁을 떠났다는 아픈 뒷이야기도 있죠. 오늘은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본 오타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20세기 샹송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 위베흐 지호의 솔루 시엘 디 파리, 파리의 하늘 아래. 먼저 제목 그대로 이 파리의 하늘 아래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사랑, 그리고 세네강의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낸 그야말로 파리를 상징하는 노래입니다. 바리톤 토마스 올리에만스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마르셀 루이기의 라비앙 호즈, 장밋빛 인생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터가 불렀습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폴 사이먼의 곡 Bridge Over Troubled Water. 사이먼 앤 가펑클의 마지막 음반에 수록된 명곡이었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진짜 정말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대가 지치고 자신이 작게만 느껴질 때, 당신의 눈에 눈물이 고일 때 내가 그 눈물 닦아줄게요. 내가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가 돼드릴게요. 치유와 위로의 노래. 오늘은 미국의 가수 에바 캐스디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아, 그녀의 이 매력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30대 초반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진짜 주옥 같은 노래를 많이 남겼겠다 아쉬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오페라 아리아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의 운명의 힘 중에서 3막에 나오는 오 두케 인세노 알리 안젤리, 천사와 같은 레오노라 감상하시겠습니다. 엇갈린 운명의 주인공 알바로와 레오노라. 군인으로 참전 중인 알바로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그녀를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 람베르토 가르달리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비극 오페라 전문가 주세페 베르디의 역시 새드 엔딩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가면 무도회 중에서 이막에 나오는 이 총독 리카르도와 친구의 아내 아멜리아의 이중창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 당신은 나의 영혼이라는 걸 떼꼬 이오스도 논사이뚜 오 꾸알 수아베 브리비도. 이 도덕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두 사람이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사랑의 듀엣이었습니다. 소프라노 카티아 리치아렐리와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의 하모니, 잔안드레아 가바제니가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운명의 힘 중에서 천사와 같은 레오노라 알바로의 노래였습니다. 테너 카를로 베르곤치가 불렀고요. 람베르토 가르델리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20세기 아르헨티나 작곡가 이 탱고의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밀롱가 씬 팔라브라스, 말이 없는 밀롱가 들어보시죠. 메조소프라노 데니스 그레이브스, 피아니스트 파블로 지글로의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합니다.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였습니다. 이 가사 없는 춤곡 밀롱가라는 뜻이에요. 밀롱가신 팔라브라스. 이 가사 없는 이 춤곡을 메조소프라노 데니스 그레이브스는 이렇게 소화를 해냈네요. 피아니스트 파블로 지글로의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스페인에는 매년 6월 24일 성 요한의 축일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하지 무렵에 찾아오는 이 축일의 전야 6월 23일 밤은 오래전부터 불과 물 또 약초와 점술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밤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미래의 사랑과 혼인을 점쳐보는 풍습이 여러 지역에 전해지는데요.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구혼자들의 이름을 쪽지에 적어 어느 쪽지가 먼저 펼쳐지는지 보기도 했고요. 스페인 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성 요한의 아티초크라 불리던 식물의 포엽에 마음에 둔 이들의 이름을 적어 밤새 창가에 뒀다가 이튿날 아침 가장 많은 이슬을 머금은 포엽의 이름으로 미래의 인연을 점치기도 했죠. 또 이런 풍습도 전해집니다. 축일 전날 저녁 젊은 여인들이 꽃을 담은 그릇을 집 밖에 내놓고선 꽃마다 자신에게 구애하는 남성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달아두는 거죠. 그렇게 하룻밤을 기다렸다가 6월 24일 성 요한의 축일 아침이 되면 밖으로 나가 꽃을 살펴봅니다. 어떤 꽃이 가장 먼저 피었을까? 가장 먼저 피어난 꽃에 달린 이름,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운명의 상대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성 요한의 축일 아침은 누군가에겐 평범한 여름 아침이 아니라 내 사랑은 누굴까? 밤새 기다린 질문의 답을 이슬과 꽃, 작은 증표들 속에서 찾아보는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바로 그 성 요한의 아침 풍경으로 시작되는 스페인 가곡이 있어요.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성 요한 축일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사랑의 여신 비너스는 싱그럽고 서늘한 정원, 제스민 그늘 아래에서 아침의 상쾌한 공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모습은 마치 세라핌 천사 같았고 두 뺨과 입술은 루비처럼 붉었습니다. 비너스는 그곳에서 활짝 핀 꽃들로 화려한 방석을 만들고 사랑 때문에 죽으러 오는 이

이를 위해 장미 화관을 엮고 있었습니다. 아, 사랑에 충실하게 아무에게도 그 마음을 알리지 않은 채. 그러니까 비너스는 아무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밝히지 않은 채 끝까지 한 사람을 사랑한 연인을 위해 장미 화관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사랑의 운명을 알고 싶어 꽃과 이슬을 기다리던 성 요한의 축일 아침. 그 오래된 스페인의 사랑 풍경 속에 비너스와 장미, 또 이루지 못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 스페인 작곡가 에니케 그라나도스의 사랑의 노래들 가운데 두 번째 곡,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냐니까 에라입니다.

스페인 가곡 에니케 그라나도스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마리아 바요, 후안 안토니오 알바레스 파레호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그라나도스의 작품 골랐습니다. 라 마하 돌로로사 3번, 슬픔에 잠긴 마하. 메조소프라노 테레사 베르간사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가을의 창가에 넘쳐 흐르는 하늘. 기러기 때 흐르며 기러기 발 사이로 활을 튕기며 넘치는 하늘, 피어오르는 강물, 부르는 소리. 김혜수 시인의 가야금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기러기 발은 가야금, 거문고, 이 아쟁의 줄을 고르는 기구죠. 기러기 발 위에 놓인 가야금 줄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시인은 날아가는 기러기들의 울음소리를 떠올렸나 봅니다. 그래서 가야금 소리는 가을 소리 같다고 느낀 걸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가야금에서 가을을 느낀다지만 사람마다 악기 소리에서 느끼는 계절은 좀 다를지도 모르죠. 바로 이맘때, 그리고 오늘 이 순간은 어떤 악기 소리와 가장 잘 어울릴까요? 전순희 작곡 가을, 1부 여름의 끝, 2부 가을의 기운 함께하겠습니다. 임재훈의 대금과 주영이의 해금, 황숙경의 아쟁연주입니다.

전순희 작곡의 가을 들으셨습니다. 1부 여름의 끝, 2부 가을의 기운. 임재원의 대금과 주영의 회금, 황숙경의 아쟁연주로 오늘 첫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김혜순 시인의 가야금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가야금 소리를 들으면서 가을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를 떠올린다고 노래한 시였죠. 자꾸만 가을을 미리 꿈꾸게 되는 때, 음악 소리에서도 계절을 앞서가는 상상을 자꾸만 하게 되네요.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여행해 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고대로부터 쌓여온 신비와 역사를 함께 간직한 고장으로 떠나보시죠.

고대 역사를 간직한 오래된 도읍지를 고도라고 하죠.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이은 대한민국 다섯 번째 고도는 경북 고령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했죠. 고령은 5세기 후반부터 대가야의 중심지였고 그 흔적이 산성과 고분 등으로 남아있습니다. 대가야가 신라에 흡수된 것은 서기 562년. 그 전까지 가야는 여러 국가의 연맹체로 존재했습니다. 우수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대외 교류를 했고 가야금과 같은 훌륭한 문화유산까지 남겼습니다. 고령의 대표적인 유적지로는 지산동 고분군, 주산성 등이 있는데요. 9월 초에는 고령 국가유산 야행이 열립니다. 초가을 밤 고령의 주요 유적지를 돌아보는 행사죠. 대가야 아름다운 밤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야행은 지산동 고분군 및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대가야 역사 테마 관광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토기와 철기 그리고 가야금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대가야의 역사를 테마로 한 관광지입니다. 고대 문화를 첨단시설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영상관, 대가야 탐방 숲길 등이 있고 우룩지라는 연못도 있습니다. 가야의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인물 우룩이 바로 이 대가야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를 기리는 뜻에서 붙여진 연못 이름이 우룩지입니다. 이 우룩지에는 여름이면 연꽃이 피고 밤에는 멋진 야경을 감상할 수 있죠. 초가을 밤 고령에서는 1500년 전 가야의 밤 속으로 잠시 시간여행을 떠나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조선시대 유물까지에 출토돼서 이 성이 오랫동안 사용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산성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 위에는 큰 무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이곳 무덤들은 대략 서기 400년부터 562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고령 지역 곳곳에 있는 고분들 중에서도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하네요. 지산동 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함안 마리산 고분군과 함께 대표적인 가야 고분군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함께 등재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대가야의 독특한 토기와 철기를 비롯해서 최고 권력자가 쓰던 금동관과 금귀걸이 같은 화려한 장신구도 많이 출토됐죠.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묻힌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은 가야 지역을 통틀어 최대 규모인데요.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부터 도굴되고 훼손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금귀걸이, 금동 그릇 같은 유물들이 남아있지만 그 전에는 훨씬 더 다양한 흔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가야의 역사와 신비를 함께 간직한 곳, 조산성 그리고 지산동 고분군은 고령이라는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름이 서서히 물러가고 있고 선선한 바람도 불기 시작하는 요즘이야말로 이곳으로 역사 기행을 떠나기에 참 좋은 계절이 아닐까요?

낙동강변 개경포 기념공원에도 잠시 들러볼까요? 개경포는 조선시대까지 아주 큰 포구였다고 합니다. 경상도 내륙지방의 곡식과 소금을 운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죠. 게다가 배를 타고 가는 길의 풍경이 아름다워서 옛 선비들이 뱃놀이를 하며 풍류를 즐기던 곳이기도 합니다. 낙동강 주변에 살던 덕이 높은

57명의 선비들, 낙강 칠현이라 불리던 이들이 이 개경포 주변에서 논이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송암 김면이란 인물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기도 했는데 이 부근에서 왜적들을 크게 무찔렀다고 합니다. 더 오래전에 개경포는 계산포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팔만 대장경이 강화도에서부터 해인사까지 옮겨질 때 그 경판을 실은 배가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 계산포였다고 전해지는군요. 그 후로는 경전이 도착한 곳이라고 해서 개경포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영남 일대의 승려들이 이곳 고령 개경포로 모여서 팔만 대장경 경판을 머리에 이고 산을 넘고 또 넘어 해인사까지 운반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포구 이름이 잠시 개포로 바뀌었지만 옛 역사와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다시 개경포라 부르고 있습니다. 올가을에는 고령 개경포를 찾아볼까요? 대가야에서부터 고려 팔만 대장경의 역사를 거쳐 임진왜란까지 낙동강을 따라 흘러온 고령의 긴 시간과 오랜 이야기들을 이 강변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대가야의 고도 경북 고령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황혜종 작곡 우르게 춤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네요. 김남순, 윤정선, 서은주, 안숙현, 타규미의 가야금 연주, 송강수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0: FM 풍류마을
1: 웅해야
2: 웅해야
1: 넘어간다
2: 웅해야
1: 여기

0: 응해야
1: 때리라 때리라
0: 응해야
1: 때리라 때리라
0: 응해야
1: 여기 저기
0: 응해야
1: 또 넘어간다
0: 응해야
1: 넘어간다
0: 응해야
1: 때리라 때리라
0: 응해야
1: 바쁘구나
0: 응해야
1: 뒷방울 듣는다
0: 응해야
1: 응해야
0: 응해야
1: 잘 또 한다
0: 응해야
1: 잘 또 한다
0: 응해야
1: 응해야
0: 응해야
1: 그럭저럭
0: 응해야
1: 다 해간다
0: 응해야
1: 응해야
0: 응해야
2: 경상북도 고령군 운수면 운산 일리에서 제록된 일노래 보리 타작소리 신순우와 조충길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정남이제 황병기류 가야금산조 준비했는데요. 황병기 선생은 스승인 김은덕 선생에게 배운 정남이 산조가락을 30여 년간 손질해서 또 보충해서 다스름,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언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까지 약 70여 분가량의 정남이제 황병기류 가야금 산조를 완성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가락을 추려서 정리한 짧은 산조 버전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황병기 선생은 이 산조를 흥청거리는 재미보다는 바흐의 파르티타나 베토벤의 소나타를 감상하듯이 음악 그 자체에 몰두해서 관조적으로 감상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감상해볼까요? 황병기의 가야금과 김홍식의 장구장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정남이제 황병기류 가금산조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피모리 단모리까지 짧은 산조 한바탕 감상하셨습니다. 황병기 가금과 김홍식의 장구장단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일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한 끝음악은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장생타령 준비했는데요. 적벽에서 대패해 도망가던 조조가 산중에 우뚝 서 있는 장승을 관우로 착각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화가 나서 장승을 벌하려 하자 장승의 꿈에 나타나

0: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대목이 바로 장생타령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박동진의 창과 김동준의 북장단입니다.
1: 한편을 바라보니 속림새로 키 큰 장수가 봉인은 부릅두고 삼각수 거슬리고 떡 썼지. 저저 깜짝 놀래. 아이고 정우가, 저 장사 보아라. 날 보는 기상이 어서 본 듯한디. 만일 관운장이면 내 어찌 살아가랴. 어쩔 거나. 정욱이 바라보더니, 아, 장승가를 보고 그렇게 놀라시오? 아니, 장승이라니, 그, 쟁비 사촌 장가 아니냐? 아니, 그것이 장수가 아니라 화룡도 심리허에 깎아 세우는 장승입니다, 장승. 조조가 그제야 알고 무색하야. 예, 이 장성 빼야들라. 아, 이 군병들이 장성을 빼왔겄다. 조조가 호령을 하는디 내 이 몹쓸 장성놈아, 폭병이 놀랜 장졸들이 겨우 살아오는디 네가 나를 놀래게 했으니 군법으로 네 목을 쓰르리라. 하령하고 꺼낼째 조조는 여러 날 잠도 못 자고 적벽강에서 그냥 쫓기기를 개 쫓기던 쫓기다가 어떻게 고나든지 마상에서 잠깐 깜빡 졸았는데 비몽사몽간이 귀신인지 목신인지 눈물 흘려 흐는 말이 있겄다. 천지 만물 생겨누 천지 만물 생겨누

고 헌원시의 작수 이게 불똥가였어.

생년인거 대도상이다. 어야 어제 세워 놓니 입에 신들 말을.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영어권의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일요일에 옷이라는 표현이 때때로 등장합니다. Sunday best, Sunday clothes. 일요일의 옷이란 자신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교회에 갈 때나 결혼식 등 좋은 곳에 갈 때 입는 옷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단순히 가장 비싼 옷이라기보다 평소에는 아껴두었다가 일요일이나 특별한 날에 입는 가장 좋은 옷이라는 의미죠.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와인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와인을 마시는 날이 바로 가장 좋은 날이 되는 거라고 영화 사이드웨이에서 알려주었는데요. 일요일의 옷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날, 특별한 날에 일요일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날이 가장 특별한 날, 좋은 날이 되는 거겠죠. 오늘은 아껴두었던 바로 그 옷, 특별하고 멋진 일요일의 옷을 꺼내 입는 날이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8월 23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일요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순눈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핀란드의 국민 작가 알렉시스 키비의 시에 마르티 뚜루넨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시에 또 다른 작곡가가 붙인 곡도 있는데요. 오늘은 마르티 뚜루넨의 곡 바리톤 요르마 힌니넨의 목소리 그리고 울프 스웨데블럼이 지휘한 핀란드의 남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담페레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엘튼 존의 송 포 가이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노래를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샹송입니다. 다니엘 세프의 노래. 꽤 자주 전해드리는 곡 가운데 하나죠. 사실 30년도 더 지난 곡인데 처음에 음반샵에서 그 재킷 사진에 그 색감에 끌려서 산 앨범인데 그 중에 좋은 곡들이 여러 곡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남았던 음반입니다. 다니엘 세프의 노래 가운데 블랑쉐 프라질, 부서질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음악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죠. 오랜 방랑 끝에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마지막 항해는 당신을 향한 것이라고 부서질 것 같은 배 위에서 나는 춤을 추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들어보시죠.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지난 2024년의 그 감동의 순간이 떠오르는 노래죠.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피날레를 장식했던 곡, 셀린 디옹이 노래한 임날라무,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에펠탑 위에서 부르던 셀린 디옹의 그 모습, 여전히 잊을 수가 없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일코라지오 델레 이데라는 간소네였습니다. 마음속의 용기. 결국 승리할 사람은 마음속에 용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은 결국 내 안에 있다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레나토 제로,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죠.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다니엘 세프의 노래 플랑쉐 프라질, 부서질 것 같은 배였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베른바르트 코흐의 곡인데요. 바이아돈, 브라질의 지방 이름이죠. 바이아의 여명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웨덴의 남성 일렉트로닉 재즈 듀오 쿠프의 곡이었어요. 노래는 노르웨이 가수 아네 브룬의 목소리였고요. 쿠프의 곡 가운데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쿠프 아일랜드 블루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프랑스어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영어 버전으로 원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름 음악이지만 늦여름에 더 어울리는 음악이죠. 프로그래밍된 리듬 위에 어쿠스틱 악기를 얹어서 들려주었는데요. 더블 베이스로 리듬감을 더 살렸고 마림바, 만돌린, 클라리넷, 트롬본 편곡이 사운드를 또 따뜻하게 해준 곡이었습니다. 쿠프의 쿠프 아일랜드 블루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어쿠스틱 알케미의 Love at a Distance, 머나먼 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메른바르트 코흐의 바이아 돈, 바이아의 여명이었는데요. 보사노바 리듬의 연주였죠. 이번에는 나지의 시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세음의 오랜 애청자로서 축하받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하셨네요. 저는 전남 광주 특별시민 합창단 단원입니다. 작은 동네 합창단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60여 명의 단원으로 성장해 전남 광주 특별시민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첫 창단 연주회를 엽니다. 오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무대에서는 60여 명의 단원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노래하며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창단 연주회가 더 아름다운 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60여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오늘, 우리의 노래가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창단 무대에 이르기까지 열정을 다해주신 노미정 단장님, 정영재 지휘자님과 재갈미선 트레이너를 비롯한 선생님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모든 단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곡을 청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You'll Never Walk Alone. 세상의 모든 음악 13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 뮤지컬 카루셀의 넘버죠. 아르베 텔렙슨의 바이올린, 그리고 노르웨이의 도시 트론헤임의 옛 이름인 니다로스 대성당 소년합창단과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남긴 시와 텍스트에 곡을 붙여 노래한 음반이 있었죠. 아모레 인피니토, 끝없는 사랑 가운데 사랑, 러브를 전해드렸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와 그의 아들 플라시도 도밍고 주니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어린이 합창단 닉 잉만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르베트 랩슨의 바이올린, 니다로스 대성당 소년합창단,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You'll Never Walk Alone이었고요.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이어드리죠.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르보페르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타스미르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심재휘 시인이 2022년에 펴낸 시집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강릉으로 가요 이 시집을 펼쳐봅니다. 시집 속엔 자꾸 움츠러드는 사람들을 나직한 목소리로 위로하는 듯한 대목이 많습니다. 또한 결핍이나 고장난 것처럼 여겨지는 흔적을 시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쓰다듬는 것도 목격할 수 있죠. 다정하고 따뜻한 시인의 시선을 따라 여름 저녁 시집 속으로 산책을 나서 보겠습니다.

기차 심재휘. 가을은 오고 기차는 갑니다. 작은 역들을 그냥 지나치면 가을 기차가 멀리 가.

앉은 자리는 기차표에 적힌 대로 역방향이고요. 미래를 등지고 앉아버린 이 자리는 지나간 것들만 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다가오는 풍경은 마주 앉은 이의 다정한 눈동자에만 있습니다. 어느 역에서 그 사람 나를 두고 내린다면 나는 미래를 잃고 가을 기차는 멀리 갈 뿐입니다. 잠시 정차한 역에서 몇층 내리고 몇층 탑니다. 철길 너머 반쯤 무너진 돌집이 햇살에 조금 더 무너집니다. 참나무 숲 속에는 간혹 쓰러진 떡갈나무가 있고 막 내렸는지 벤치에 앉아 기차를 바라보는 한 사람을 두고 이내 기차는 떠납니다. 사라지도록 먼 곳으로 멀리 갈 뿐입니다. 가다 보면 기차에서 내려 며칠 묵을 만한 마을이 어디 있을 법도 한데 기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나의 자세는 종착까지 역방향의 자리입니다.

행복 심재휘.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보람찬 하루라고 말했다. 창밖은 봄볕이 물도록 맑고 그 속으로 피어오르는 3월처럼 흔들리며 가물거리며 멀어지는 젊음에 대고 아니다 아니다 후회했다. 매일이 보람차다면 힘겨워 살 수 있나. 행복도 무거워질 때 있으니 맹물 마시듯 의미 없는 날도 있어야지. 잘 살려고 애쓰지 않는 날도 있어야지.

가을 기차를 탔는데 승차권에 새겨진 대로 역방향이라는 말이 문득 파문을 던집니다. 역방향의 기차를 탄 시선. 앞은 볼 수 없고 지나온 시간과 풍경만을 내내 바라보며 가는 역방향 기차가 품은 뜻이 한참 기억될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시에선 매일이 보람차다면 힘겨워 살 수 있나 라는 대목에서도 잘 살려고 애쓰지 않는 날도 있어야지 라는 대목에서도 마음이 머뭅니다. 좋은 시의 시선은 어떤 것인가 열쇠를 건네는 것 같기도 하죠.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심재휘 시인의 시집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강릉으로 가요 해서 두 편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먼저 가을 기차에 이어서는 예피에 또 트레노 기차가 떠납니다. 마누사시다키스의 곡이었는데요. 크리스토스 제르비노스의 아코디언과 밀토스 로야디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두 번째 행복이라는 시에 이어서는 영화 행복 OST에서 테마곡 조성우의 해피네스 들으셨습니다. 반젤리스의 To the Unknown Man 이어드리죠.

반젤리스의 전자음악 To the Unknown Man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앙리 살바도르의 노래입니다. 남미 대륙 북부 대서양 연안의 프렌치 기아나 출신의

가수인데요. 그가 1958년에 발표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덩모닐, 나의 섬에서라는 곡이 있는데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보사노바를 창시할 당시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완곡이 아닌 그의 마지막 앨범, 그러니까 88세에 불렀던 노래 덩모닐, 내 섬에서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에르미니아라는 카보베르데 출신의 가수의 노래였어요. 세자리아 에보라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그 이후에 에르미니아라는 가수의 음반도 발표가 됐는데 두 가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에르미니아의 필로소피아, 철학이라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Desvelo de Amor, 사랑의 불면증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비올레이바, 쿠바 출신의 가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멤버이기도 했고 소네로스 데 베르다드의 멤버이기도 했죠. 그가 85세 때 불렀던 노래 사랑의 불면증, Desvelo de Amor, 비올레이바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나의 섬에서였고요. 이번에는 코네 연주입니다.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가수이기도 한데요. 코리안 온 더 노트, 음표 위에 한국인이라는 의미가 담긴 코네 연주 Going Together, 우리말 제목은 동행입니다.

정미조가 노래한 귀로였습니다. 가요계를 떠나서 프랑스로 유학을 하고 화가로 활동을 했었죠. 한국을 떠난 지 37년 후에 돌아와서 발표한 음반 37년이라는 음반에서 귀로 전해드렸습니다. 박윤우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고요. 그전에는 코네 바이올린 연주 Going Together 동행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지아펑팡의 얼후 연주인데요. 싱린 후판, 살구나무 숲속 호숫가입니다.

싱린 후판, 살고 나무숲 속 호숫가, 지아펀팡의 얼후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2026 슈베르티아드 페스티벌 중에서 지난 6월에 오스트리아 슈발츠베르크 안젤리카 카우프만 홀에서 열린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엥의 공연, 그리고 소프라노 니콜라 힐레브란트의 슈베르트 가곡 연주의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 라그네를 비롯한 여러 예술 가곡들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슈베르티아드 페스티벌 중에서 슈베르트의 여러 예술 가곡들이 연주된 공연 실황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2일에 열린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엥의 리사이틀인데요. 독일 출신의 리릭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엥은 지난 40여 년간 예술 가곡과 그리고 바로크 오라토리오, 모차르트 오페라 분야에서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성악가입니다. 이번 슈발츠베르크 공연에서는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라그네 전곡을 선보여서 기대를 모읍니다. 빌헬름 뮬러의 시를 바탕으로 한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라그네는 연인에게서 버림받은 청년의 슬픔과 고독을 담고 있는 작품이죠. 총 24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곡 안녕히로 시작해서 제2곡 풍향기로 이어집니다. 연인의 집 풍향기가 그의 초라한 모습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제2곡 풍향기에 이어서 또 제3곡 얼어붙은 눈물에서는 스타카토의 짧은 음표가 마치 얼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리고 제4곡 동결에서는 눈 속에 찍힌 연인의 발자국이라도 찾아보려는 주인공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제5곡 보리수에서 나그네는 단꿈을 꾸어보지만 다시 현실을 깨닫고 제6곡에서 넘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7곡 넷가에서는

주인공의 굳어버린 마음 그리고 다시 솟아오르는 격한 감정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제8곡 회상을 지나서 제9곡 도깨비불, 제10곡 휴식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11곡 봄의 꿈에 이르러서는 주인공은 푸른 들과 갖가지 꽃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잠시 단꿈에 젖어봅니다. 하지만 제12곡 고독 속으로 침잠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연가곡 후반부 첫 곡 그 제13곡 우편마차는 우편마차의 포스트온 소리를 모방한 악구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14곡 백발에서는 죽음의 기운이 암시가 되고요. 제15곡 까마귀를 지나서 제16곡 마지막 희망, 제17곡 마을에서 제18곡 폭풍의 아침을 지나면서 점차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갑니다. 특히 제19곡 환영에서부터 그 다음 이정표 그리고 여인숙에 이르는 이 세 곡은 마치 영혼마저 파괴되어버린 인간의 그 정신세계를 담아낸 듯한 곡이고요. 그리고 용기라는 곡에서 나그네는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보지만 제23곡 환상의 태양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거리의 악사와 그 자신을 동일시하는 제24곡 거리의 악사로 전곡이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프란츠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도이치번호 911 전곡 들으시겠습니다.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엥의 노래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 겨울나그네 도이치번호 911 들으셨습니다. 제1곡 안녕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제24곡 거리의 악사까지 전곡 모두 들으셨는데요. 특히 마지막 거리의 악사 긴 여운을 남깁니다. 테너의 음성으로 들으셨는데 독창의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엥 그리고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 6월 22일 슈바르츠

뉴욕크 안젤리카 카우프만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6 슈베르티아드 페스티벌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앞서 이번 페스티벌 가운데 테너 크리스토프 프레가르디엥의 슈베르트 겨울나그네 연주회 들으셨고, 이번에는 지난 6월 20일에 역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 소프라노 니콜라 힐레브란트의 리사이틀입니다. 니콜라 힐레브란트는 요즘 유럽 주요 오페라 하우스와 콘서트홀에서 빠르게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성악가인데요. 맑고 따뜻한 음색, 뛰어난 테크닉으로 국제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슈베르첸베르크 공연에서 슈베르트의 가곡들을 노래하는데, 공연 서두에 다섯 곡의 슈베르트 가곡을 이어서 노래합니다. 먼저 슈베르트의 임 아벤트로트, 저녁 노을 속에서 도이치번호 799에 이어서 위무트, 우수, 그리고 가니메드, 나그네의 밤노래, 뮤즈의 아들, 이렇게 다섯 곡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니콜라 힐레브란트의 노래,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다섯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저녁 노을 속에서를 들으셨고요. 이 곡에 이어서 우수, 가니메드, 나그네의 밤노래, 그리고 방금 뮤즈의 아들을 감상하셨습니다. 독창의 소프라노 니콜라 힐레브란트, 피아노 연주에는 말콤 마르티노였습니다. 이번 슈베르트 아드 페스티벌에서 아름다운 음성으로 슈베르트의 가곡들을 노래하고 있는 소프라노 니콜라 힐레브란트. 지난 1993년 독일 태생의 성악가입니다. 뮌헨 국립음대에서 공부를 했고요. 특히 모차르트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곡들을 탁월하게 소화해내는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입니다. 따스한 음색과 우아한 프레이징, 언어의 섬세한 감각에 있어서 큰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동안 만하임 국립극장, 드레스덴 젬퍼 오퍼, 빈 국립오페라 극장 등의 세계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활약해왔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지난 6월 20일 슈바르첸베르크 공연에서 슈베르트의 가곡들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곡으로 슈베르트의 물 위에서 노래함, 봄의 믿음, 밤 제비꽃, 밤 풍경, 죽음과 소녀, 이렇게 다섯 곡 들으시겠습니다. 소프라노 니콜라 힐레브란트의 노래,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가곡 다섯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슈베르트의 물 위에서 노래함에 이어서 봄의 믿음, 밤 제비꽃, 밤 풍경, 그리고 방금 죽음과 소녀 이렇게 다섯 곡 감상하셨는데요. 소프라노 니콜라 힐레브란트의 노래 말콤 마르티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2026 슈베르티아데 페스티벌 중에서 6월 20일 슈바르츠베르크 안젤리카 카우프만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심리는 현재 단위로는 약 4km쯤 된다. 자동차로는 5분 안팎 거리고 성인 걸음으로는 1시간 안팎 거리다. 심리에 대해서는 이런 속담도 있다. 심리가 모래밭이어도 눈찌를 가시나무가 있다. 길게 모래가 깔린 백사장은 걷기에 부드럽다. 그러나 그런 부드러운 모래밭에도 발도 아니고 눈을 찌를 가시나무가 있다. 더없이 평탄하고 좋을 것만 같은 길이나 시간에도 상처가 될 일은 언제든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자만과 안위를 경계하라는 뜻이겠다.

오늘부터는 모기들한테 계속 가시밭길을 겁니다. 모기들이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토마스 모어의 아일랜드 전통 선율을 얹은 The Last Rose of Summer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테너 로버트 화이트의 음성,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였습니다. 일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신청곡 사연 남겨주십시오. 문자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이 아니더라도 뭐 생일 축하나 또 알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으신 것들은 미리 일주일 전쯤에 신청곡과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가 원하시는 날짜에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우선희 씨, 사랑하는 아들 송동걸의 22번째 생일입니다. 2005년 동걸이의 태교음악으로 시작했던 93.1MHz.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군에서 생일을 맞이합니다. 오로지 바라는 건 군에서도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저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살에는 좋은 일, 재밌는 일, 행복한 일이 더더더 많기를 바라옵고 바랍니다. 동거리의 인생에 좋은 음악이 흐르고 그 음악을 따라 아름다운 춤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그리고 협디님의 생일 이벤트 목소리에 담긴 좋은 기운이 고스란히 닿기를 하시면서 음악을 적어주셨습니다. 당밤에 정말 오랜 청취자시군요. 아드님은 아마 본인이 찾아듣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또 태교 음악을 통해서 당신의 밤과 음악에 음악을 듣고 자란 훌륭한 군인이 되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기를 빌겠고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음악 슈스타코비치의 버라이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왈츠 2번 함께합니다. 리카르도 샤이가 주의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입니다.

지그프리트 왕자의 21번째 성년식 축하 연회에서 연주됐던 음악, 차이콥스키의 백조의 호수 작품 20 중에 1막 왈츠였습니다. 앙드레 프레빈이 위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우선희님의 아드님 송동걸 우리 군인 22번째 생일 축하 음악이었습니다. 영화 번지점프

블라다, 그리고 또 아이즈 와이드 샷에서 등장했던 쇼스타코비치의 버라이티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중에 왈츠 2번, 리카르도 샤이가 주의하는 로열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였습니다. 2561번, 고1 아들을 공원 축구장에 데려다 주던 길, 우연히 바라본 길에 노란 낙엽이 수북하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나무는 아직 푸른데 발밑에는 벌써 가을이 와 있었습니다. 문득 가을이 먼저 나한테 손을 내민 걸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도 너무 덥다는 말을 수십 번은 했던 것 같은데 말없이 먼저 손 내밀어준 가을에 괜히 미안해지더군요. 별일 없이 매일 만나는 당밤에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뭔가 아이 같은 마음, 맑은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세상을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연을 보면서 아, 우리도 좀 이런 시선과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다짐하곤 합니다. 종종 이 더위 때문에 잎이 말라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우리 2561번의 동화적인 마음을 가져와서 해석을 하자면 가을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민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때가 되면 오고 때가 되면 가는 사람도 계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함께 하실 음악은 베토벤의 카프리치오풍의 론도 작품 129입니다. 알리사 라우트의 피아노입니다.

베토벤의 자필악보 표지에 후대가 위태있는 부제를 붙였는데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분노입니다. 일명. 아마 그냥 동전은 아닐 거고 그마다 은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베토벤의 카프리치오 풍에론도 작품 129, 알리사 라우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작곡가 스크리아빈이 20대 초반에 남긴 유일한 피아노 협주곡 F샵 단조 작품 20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이어드립니다. 페터 야블론스키의 피아노,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주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스크리아빈의 피아노 협주곡 F샵 단조 작품 20 중에서 2악장 안단테였습니다. 쇼팽의 어떤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또 그런 느낌의 곡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페터 야블론스키의 피아노,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가 주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출신의 작곡가 클로드 최의 Love is just a dream을 조수미의 음성, 캘거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조수미가 부른 클로드 최의 Love is just a dream이었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스웨덴의 작가 헤닝 만켈의 장편 소설 이탈리아 구두 속 얼음 노래와 만납니다.

헤닝 만켈의 소설 이탈리아 구두는 살면서 쩡쩡하게 온 강이나 바다를 본 적이 있는지, 또 그 얼음이 갈라지면서 들려주는 노래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프레드릭은 66살의 남자입니다. 과거엔 유능한 외과 의사였죠. 하지만 어느 날 끔찍한 의료 사고를 저지릅니다. 자책과 불안을 못 견디던 그는 결국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린 채 스웨덴의 다도의 외딴 섬으로 혼자 숨어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년째 끔찍하게 춥고 외로운 삶을 자처하는 중입니다. 그 중에 그가 아침마다 빼놓지 않고 하는 건 얼음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는 생각합니다. 추우면 외로움도 깊어진다.

그런 프레드릭에게 추위가 유난히 혹독하던 어느 겨울날, 어둠 속에서 눈을 떴는데 얼음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얼음이 노래할 수 있다는 상상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 어쩌면 여기 핀란드와 스웨덴 사이의 다도해 지역에서 태어난 우리 할아버지가 내가 어릴 때 해준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곳 만의 얼음은 두께가 적어도 10cm는 됐다. 얼음장은 1km 이상 펼쳐져 있었다. 그러니 이곳에서 얼음이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얼음은 오르락내리락 했고 딱 소리를 내고 갈라지며 노래를 불렀다. 움직일 수도 깨질 수도 없는 넓고 두터운 얼음장이 노래를 부르는 건 그 소리를 노래로 듣는 건 프레드릭의 인생에서도 해빙이 시작됐다는 뜻일까요? 그러니 문득 한 여자가 그를 찾아오게 되는 게 아닐까. 그녀도 물론 프레드릭에게 죄책감을 줬던 여자입니다. 40여 년 전 프레드릭이 일방적으로 버리고 떠났었죠. 그런데 그녀의 출연으로 프레드릭의 춥고 외로운 삶은 엄청난 반전을 맞게 됩니다. 차갑고 딱딱한 얼음이 갈라져 움직이고 떠돌면서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파괴와 결빙의 노래가 아니다. 인생을 바꿔줄 만한 화해와 용서의 해빙의 노래다. 얼음이 따뜻한 회복을 건네주는 소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스웨덴의 작가 헤닝 만켈의 장편소설 이탈리아 구두 속 얼음 노래와 함께했습니다. 함께 들으신 곡은 에스토니아 출신의 작곡가 아르보 페르츠의 스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 거울. 이 기타의 오스티나토 주법 같은 거죠. 최소음을 반복하는 이 틴티나블라 주법의 장점을 가장 돋보일 수 있는 마림바, 퍼커션, 첼로를 위한 편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크리스토프 지첸의 마림바와 퍼커션, 클레멘스 하겐의 첼로였습니다. 크리스티나 오르티스가 연주하는 빌라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4번 중에 프렐류드입니다.

와일드르 아제베두가 작곡한 페다치니오스 두 세우, 하늘의 작은 조각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외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드보르작의 피아노 오중주 2번의 2장주 작품 80일 중에서 두 악장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마논탄토, 그리고 체코 민속춤곡 둠카가 들어있는 2악장 둠카 안단테 콘모토,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의 피아노, 과리네리 4중주단입니다.

드브로작의 피아노 오중주 2번 A장조 작품 80일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탄토, 2악장 둠카, 안단테 콘 모토, 아르투르 루벤슈타인의 피아노, 과리네리 4중주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첼리스트기도 했던 오펜바흐가 두 대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작곡했던 드잠 오시알, 하늘의 두 영혼입니다. 베르너 토마스의 첼로, 한슈다들마이어가 주위에는 위넨 트윈보 오케스트라입니다.

오펜바흐의 하늘의 두 영혼, 베르나 토마스의 첼로, 한슈다들마이어가 주의하는 윈앤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어서 영화 센스 앤 센서빌리티 OST 중에서 My Father's Favorite, 패트릭 도일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듣겠습니다.

19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미국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에드워드 맥도웰의 음악이었습니다. 그가 뉴햄프셔 숲속의 통나무집에 놀러갔는데 그 앞에 피어있는 야생 장미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쓴 음악 투어 와일드 로즈, 로널드 코비즈 위하는 뉴 런던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 영화 센스 앤 센서빌리티 OST 중에서 My Father's Favorite 패트릭 도일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니치의 시에 가사를 붙인 아일랜드 민요 The Sally Gardens, 카운터 테너 안드라 슈올의 음성, 오르페우스 체인보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 차이콥스키의 사계 중에 10월, 가을의 노래입니다. 오프라 하노이의 첼로, 윌리엄 에이디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일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추첩의 황도코입니다. 오늘 재즈추첩 첫 곡은요, 베이스 연주자 레드 미첼과 그리고 피아니스트 케니 베론의 이중주입니다. 케니 베론의 작품 선샤워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레드 미첼과 그리고 케니 베론의 이중주였습니다. 케니 베론의 작품 선샤워, 여우비 들으셨습니다. 피아노의 케니 베론 그리고 베이스 연주의 레드 미첼이었습니다. 1970년대 초에 미국 재즈의 새로운 경향을 만들어냈던 베이스 연주자죠. 프랭크 투사가 지난 7월 26일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 여름 들어서 참 많은 그 재즈의 명인들이 긴 세월 동안 활동해오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프랭크 투사는 1947년생이었고요. 올해로 76세였습니다. 폴 블레이, 데이브 리브먼, 그리고 리치 베일럿과 같은 뛰어난 뮤지션들과 1970년대에 미국에서 함께 연주를 들려줬고요. 또 1980년대 무렵에는 또 챗 베이커 밴드에 가입을 해서 유럽에서 활동을 들려줬던 프랭크 투사였습니다. 포스트밥에서 퓨전 스타일까지 다양한 음악들을 연주했고요. 또 관습적인 그런 베이스 연주에서 벗어난 창의적인 연주로 음악 팬들을 즐겁게 해줬던 프랭크 투사였습니다. 프랭크 투사를 기억하면서 1975년도 그가 발표했던 앨범이죠. Father Time 가운데서 한 곡 듣겠습니다. 그의 작품 까메오입니다.

세상을 떠난 프랭크 투사를 기억하면서 그의 작품 들어봤습니다. 까메오 들으셨는데요. 평생 동안 함께했던 그의 음악적 동료들이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소프라노 색소폰의 데이비드 립먼, 그리고 피아노의 리치 베이락, 베이스 연주의 프랭크 투사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바이올린 연주자 조 베누티와 그리고 테너 색소폰의 명인 주 심지의 연주입니다. 딤 나잇입니다.

조 베누티와 그리고 주 심즈의 연주였습니다. Dim Night 들으셨습니다. 조 베누티의 바이올린 그리고 주 심즈의 테너 색소폰, 딕 하이먼의 피아노였고요. 버키 피차렐리의 기타, 밀트 힌튼의 베이스 그리고 크리프 리먼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명색소폰 연주자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의 앨범 한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존 콜트레인의 앨범은요, 1964년 녹음이고요. 그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또 대표작 중 한 장입니다. Love Supreme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전해드립니다. 이 앨범은 전체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악장 레졸루션 결심 듣겠습니다. 존 콜트레인의 연주입니다.

존 콜트레인의 연주였습니다. 그의 작품 레졸루션 들으셨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1964년 앨범 A Love Supreme 전체 4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악장 가운데서 두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레졸루션 결심 들으셨습니다. 테너 색소폰의 존 콜트레인, 피아노의 맥코이 타이너, 그리고 베이스 연주의 지미 게리슨, 드럼의 엘빈 존스, 존 콜트레인의 그 위대한 사중주단이 함께했던 연주였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존 콜트레인의 A Love Supreme은 그의 많은 음반들 가운데서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앨범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이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듣고 있는데요. 첫 시간에 존 콜트레인이 1957년도에 그 이전에 그에게 악습으로 남아있었던 그 약물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약물 문제로 계속 그 고생하고 있던 존 콜트레인은 결국에 1957년도에 당시 마일스 데이비스 오중주단을 떠나서 그의 집 필라델피아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단호하게 그간에 자신을 괴롭혔던 약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 존 콜트레인은 신의 존재를 직접 경험하는 그런 종교적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그 신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바로 이 앨범에 담겨져 있는데요. A Love Supreme, 뭐 보통 지구의 사랑, 또 최고의 사랑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앨범입니다. 존 콜트레인은 당시 그 57년도의 경험을 반드시 자신의 음악으로 남기겠다고 때 구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바쁘게 돌아가는 그의 음악 생활 때문에 그 구상이 실질적으로 음악으로 만들어지진 못했는데요. 그러다가 1964년도에 더 이상 그 계획을 미루지 말고 음반으로 만들자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1957년도에 결심했던 그 마음이 결국 7년 뒤에 음악으로 구현된 셈인데요. 이 앨범에서 그 유명한 첫 번째 악장 그 Acknowledgement라고 하는 감사라고 하는 그 악장이죠. 이때 존 콜트레인은 또 보컬까지 더해서 이 신에 대한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시간관계상 그 1악장은 듣지 못했고요. 그 이어지는 2악장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레졸루션, 결심을 통해서는 이제 신의 존재를 느끼고서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 결심을 2악장에 담고 있고요. 이제 곧 이어서 들으실 악장이 두 개의 악장에 남아 있는데 두 악장이 음악적으로 연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3악장 Perseverance 이행에서는요. 자신의 결심을 꼭 실천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의 의지를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그 3악장 끝이

존 콜트레인의 테너 색소폰이 부르는 찬송, 싸움이 마지막 4악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전체 17분 50초에 이르는 긴 연주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존 콜트레인의 러브 슈프림 가운데서 퍼주언스와 그리고 싸움 두 악장이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존 콜트레인의 A Love Supreme 가운데서 3악장 Perseverance 그리고 4악장 Psalm까지 두 악장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존 콜트레인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은 1964년 앨범 A Love Supreme 함께 들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존 콜트레인의 음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순서의 마지막 곡입니다. 다이애나 크롤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It was a beautiful day in August와 You can depend on me의 접속곡입니다.

다이나 크롤의 It was a beautiful day in August와 You can depend on me의 접속곡 오늘 재즈수첩의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재즈수첩은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영어권의 소설이나 영화에 보면 일요일의 옷이라는 표현이 때때로 등장합니다. Sunday best, Sunday clothes. 일요일의 옷이란 자신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 교회에 갈 때나 결혼식 등 좋은 곳에 갈 때 입는 옷이라는 뜻이 담겨 있죠. 단순히 가장 비싼 옷이라기보다 평소에는 아껴두었다가 일요일이나 특별한 날에 입는 가장 좋은 옷이라는 의미죠. 가장 좋은 날, 가장 좋은 와인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하고 영화 사이드웨이에서 알려주었는데요. 일요일의 옷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날, 특별한 날에 일요일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는 날이 가장 특별한 날, 좋은 날이 되는 거겠죠. 오늘은 아껴두었던 바로 그 옷, 특별하고 멋진 일요일의 옷을 꺼내 입는 날이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8월 23일 일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일요일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순눈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핀란드의 국민 작가 알렉시스 키비의 시에 마르티 뚜루넨이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시에 또 다른 작곡가가 붙인 곡도 있는데요. 오늘은 마르티 뚜루넨의 곡 바리톤 요르마 힌니넨의 목소리 그리고 울프 스웨데블럼이 지휘한 핀란드의 남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담페레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엘튼 존의 Song for Guy를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노래를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샹송입니다. 다니엘 세프의 노래. 꽤 자주 전해드리는 곡 가운데 하나죠. 사실 30년도 더 지난 곡인데 처음에 음반샵에서 그 재킷 사진에 그 색감에 끌려서 산 앨범인데 그 중에 좋은 곡들이 여러 곡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남았던 음반입니다. 다니엘 세프의 노래 가운데 블랑쉐 프라질, 부서질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음악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죠. 오랜 방랑 끝에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마지막 항해는 당신을 향한 것이라고 부서질 것 같은 배 위에서 나는 춤을 추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지난 2024년의 그 감동의 순간이 떠오르는 노래죠. 파리올림픽 개막식의 피날레를 장식했던 곡, 셀린 디옹이 노래한 임날라무, 사랑의 찬가였습니다. 에펠탑 위에서 부르던 셀린 디옹의 그 모습, 여전히 잊을 수가 없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일코라지오 델레 이데라는 간소네였습니다. 마음속의 용기. 결국 승리할 사람은 마음속에 용기를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힘은 결국 내 안에 있다고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레나토 제로,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죠.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SF의 노래 블랑쉐 프라질 부서질 것 같은 배였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출신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 베른바르트 코흐의 곡인데요. 바이아돈, 브라질의 지방 이름이죠. 바이아의 여명입니다.

세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웨덴의 남성 일렉트로닉 재즈 듀오 쿠프의 곡이었어요. 노래는 노르웨이 가수 아네 브룬의 목소리였고요. 쿠프의 곡 가운데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죠. 쿠프 아일랜드 블루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프랑스어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영어 버전으로 원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름 음악이지만 늦여름에 더 어울리는 음악이죠. 프로그래밍된 리듬 위에 어쿠스틱 악기를 얹어서 들려주었는데요. 더블 베이스로 리듬감을 더 살렸고 마림바, 만돌린, 클라리넷, 트롬본 편곡이 사운드를 또 따뜻하게 해준 곡이었습니다. 쿠프의 쿠프 아일랜드 블루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어쿠스틱 알케미의 Love at a Distance, 머나먼 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이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메른바르트 코흐의 바이아 돈, 바이아의 여명이었는데요. 보사노바 리듬의 연주였죠. 이번에는 나지의 시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세음의 오랜 애청자로서 축하받고 싶어 사연 보냅니다 하셨네요. 저는 전남 광주 특별시민 합창단 단원입니다. 작은 동네 합창단으로 시작해서 어느덧 60여 명의 단원으로 성장해 전남 광주 특별시민 합창단이라는 이름으로 첫 창단 연주회를 엽니다. 오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무대에서는 60여 명의 단원들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노래하며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창단 연주회가 더 아름다운 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60여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는 오늘 우리의 노래가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창단 무대에 이르기까지 열정을 다해주신 노미정 단장님, 정영재 지휘자님과 재갈미선 트레이너를 비롯한 선생님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모든 단원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큰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 곡을 청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You'll Never Walk Alone. 세상의 모든 음악 13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는 뮤지컬 카루셀의 넘버죠. 아르브 텔렙슨의 바이올린, 그리고 노르웨이의 도시 트론헤임의 옛 이름인 니다로스 대성당 소년합창단과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남긴 시와 텍스트에 곡을 붙여 노래한 음반이 있었죠. 아모레 인피니토, 끝없는 사랑 가운데 사랑, 러브를 전해드렸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와 그의 아들 플라시도 도밍고 주니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어린이 합창단 닉 잉만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는 아르베트 랩슨의 바이올린, 니다로스 대성당 소년합창단, 트론헤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You'll Never Walk Alone이었고요. 아르보 페르트의 슈피겔 임 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이어드리죠.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아르보페르트의 슈피겔 임슈피겔, 거울 속의 거울, 타스미 리틀의 바이올린,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요일 세상의 모든 음악에서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일요일엔 언제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와 소설, 에세이 그리고 그림책도 읽어드리는 시간. 오늘은 심재휘 시인이 2022년에 펴낸 시집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강릉으로 가요 이 시집을 펼쳐봅니다. 시집 속엔 자꾸 움츠러드는 사람들을 나직한 목소리로 위로하는 듯한 대목이 많습니다. 또한 결핍이나 고장난 것처럼 여겨지는 흔적을 시가 새롭게 받아들이고 쓰다듬는 것도 목격할 수 있죠. 다정하고 따뜻한 시인의 시선을 따라 여름 저녁 시집 속으로 산책을 나서 보겠습니다.

기차 심재휘. 가을은 오고 기차는 갑니다. 작은 역들을 그냥 지나치면 가을 기차가 멀리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앉은 자리는 기차표에 적힌 대로 역방향이고요. 미래를 등지고 앉아버린 이 자리는 지나간 것들만 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다가오는 풍경은 마주 앉은 이의 다정한 눈동자에만 있습니다. 어느 역에서 그 사람 나를 두고 내린다면 나는 미래를 잃고 가을 기차는 멀리 갈 뿐입니다. 잠시 정차한 역에서 몇층 내리고 몇층 탑니다. 철길 넘어 반쯤 무너진 돌집이 햇살에 조금 더 무너집니다. 참나무 숲 속에는 간혹 쓰러진 떡갈나무가 있고 막 내렸는지 벤치에 앉아 기차를 바라보는 한 사람을 두고 이내 기차는 떠납니다. 사라지도록 먼 곳으로 멀리 갈 뿐입니다. 가다 보면 기차에서 내려 며칠 묵을 만한 마을이 어디 있을 법도 한데 기차에서 내리지 못하는 나의 자세는 종착까지 역방향의 자리입니다.

행복 심재휘. 집을 나서는 아들에게 보람찬 하루라고 말했다. 창밖은 봄볕이 물도록 맑고 그 속으로 피어오르는 3월처럼 흔들리며 가물거리며 멀어지는 젊음에 대고 아니다 아니다 후회했다. 매일이 보람차다면 힘겨워 살 수 있나. 행복도 무거워질 때 있으니 맹물 마시듯 의미 없는 날도 있어야지. 잘 살려고 애쓰지 않는 날도 있어야지.

가을 기차를 탔는데 승차권에 새겨진 대로 역방향이라는 말이 문득 파문을 던집니다. 역방향의 기차를 탄 시선. 앞은 볼 수 없고 지나온 시간과 풍경만을 내내 바라보며 가는 역방향 기차가 품은 뜻이 한참 기억될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는 시에선 매일이 보람차다면 힘겨워 살 수 있나 라는 대목에서도 잘 살려고 애쓰지 않는 날도 있어야지 라는 대목에서도 마음이 머뭅니다. 좋은 시의 시선은 어떤 것인가 열쇠를 건네는 것 같기도 하죠. 일요일엔 언제나 오늘은 심재휘 시인의 시집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강릉으로 가요 해서 두 편의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함께 전해드린 음악 두 곡 먼저 가을 기차에 이어서는 예피에 또 트레노 기차가 떠납니다. 마누사시다키스의 곡이었는데요. 크리스토스 제르비노스의 아코디언과 밀토스 로야디스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두 번째 행복이라는 시에 이어서는 영화 행복 OST에서 테마곡 조성우의 해피네스 들으셨습니다. 반젤리스의 To the Unknown Man 이어드리죠.

반젤리스의 전자음악 To the Unknown Man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앙리 살바도르의 노래입니다. 남미 대륙 북부 대서양 연안의 프렌치 기아나 출신의 가수인데요. 그가 1958년에 발표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덩모닐, 나의 섬에서라는 곡이 있는데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보사노바를 창시할 당시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완곡이 아닌 그의 마지막 앨범, 그러니까 88세에 불렀던 노래 덩모닐 내 섬에서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에르미니아라는 카보베르데 출신의 가수의 노래였어요. 세자리아 에보라가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서 그 이후에 에르미니아라는 가수의 음반도 발표가 됐는데 두 가수의 목소리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에르미니아의 필로소피아, 철학이라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Desvelo de Amor, 사랑의 불면증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비올레이바, 쿠바 출신의 가수,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멤버이기도 했고 소네로스 데 베르다드의 멤버이기도 했죠. 그가 85세 때 불렀던 노래 사랑의 불면증, Desvelo de Amor, 비올레이바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앙리 살바도르가 노래한 샹송 덩모닐, 나의 섬에서였고요. 이번에는 콘의 연주입니다.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그리고 가수이기도 한데요. 코리안 온 더 노트, 음표 위에 한국인이라는 의미가 담긴 콘의 연주 Going Together, 우리말 제목은 동행입니다.

정미조가 노래한 귀로였습니다. 가요계를 떠나서 프랑스로 유학을 하고 화가로 활동을 했었죠. 한국을 떠난 지 37년 후에 돌아와서 발표한 음반 37년이라는 음반에서 귀로 전해드렸습니다. 박윤우의 기타 연주가 함께했고요. 그전에는 코네 바이올린 연주 Going Together 동행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지아펑팡의 얼후 연주인데요. 싱린 후판, 살구나무 숲속 호숫가입니다.

싱린 후판, 살고 나 모습 속 호숫가, 지아펀팡의 얼후 연주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월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아주 이색적인 음반이 발매됐는데요. 충분히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틀 자체가 특이한데요. 나중에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뉴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전해드리고요. 전반부에는 안토니 드보르자에게 교향한 곡 8번 주의장조 작품 번호 88 조지 쉐리 주의하는 체코필의 1969년 실황 레코딩 전해드립니다. 명은지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코롤리오프가 연주하는 모차르트 마음을 단아하게 만들죠. 터치의 미학입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F장조 KL 332 에프게니 코롤리오프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명주 KL332 에프게니 코롤리오프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명 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 쉐레즈위 준비했습니다. 정말 예리한 감각의 소유자죠. 안경 너머로 그 눈빛이 단원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실황 레코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쉘이었습니다. 안토니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8번 G장조 작품 번호 88, 조지 쉘이 주의하는 체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69년 실황 레코딩입니다.

모든 전집이 그렇겠습니다만은 모두 좋은 연주만 뽑아놨겠죠. 하지만 쉘만큼 퍼펙트한 그런 연주를 전집으로 발매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집으로 발매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토니 드보르자에게 교향곡 8번 주의장쇼 작품번호 88 조지 쉘이 주의하는 체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1969년 실황 레코딩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금주의 음반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중요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흥미진진한 음반입니다. 물론 호불호가 분명히 가려질 만한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지만요. 타이틀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제바스찬 바흐 오르간 트리오 소나타 뉴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라고만 크게 적혀 있습니다. 이 겉만 봐서는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데요. 저도 뜯어보고 이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바흐의 유명한 트리오 소나타가 있죠. 오르간으로 주로 연주되는 뭐 다른 편성도 있습니다만은 이 곡을 확대 해석 편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리오 소나타 가운데 여섯 곡을 추려서 확대 편성을 해서 편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합주협주곡을 만들게 되는 거죠.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르지만 음표는 전혀 다르지만 여기다가 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은 또 억지로 편곡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 제바스찬 바흐가 오늘날 이 편곡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흥미로운 그런 논점이 있는데요. 바흐는 분명히 제 생각에는 환영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흐 자신이 뛰어난 편곡자였고 편곡을 즐기는 그런 작곡가였죠. 그래서 외국에 나간 적이 없는데도 이 다른 작곡가의 작품, 외국 작곡가, 뭐 페르골레지를 비롯해서 마르첼로를 포함해서 이 편곡 작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작품도 많이 편곡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편곡,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중요한 점은 축소지향적인 편곡이었는데 여기서는 확대지향적인 편곡이 됐다는 점이죠. 이 단촐한 그런 트리오 소나타를 대형 합주협주곡으로 편곡했다는 점. 하지만 음악만 들어봐서는 전혀 어색한 부분이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적격인 그런 음반입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트리오 소나타 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가운데 바흐 작품 번호 528에 의한 콘체르토 10번, 바흐 작품 번호 529에 의한 콘체르토 11번, 530에 의한 콘체르토 13번, 라르스 울링 모르텐센이 이끄는 콘체르토 코펜하겐의 연주입니다.

편곡은 제2의 창작이다 라는 말이 있죠. 물론 단서가 붙습니다. 잘된 편곡에 한한 이야기죠.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트리오 소나타 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가운데

가운데 콘체르토 10번, 11번, 13번 바흐 작품은 528, 529, 530 차례대로 라로스 울링 모르텐센이 이끄는 콘체르토 코펜하겐의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크리스토프 페르스터의 호원협주곡 이플레창쇼, 프레데릭 프란센의 호원, 그리고 네덜란드 방송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함께합니다.

크리스토프 페리스터의 혼협주곡 이플레장초, 프레데릭 프란센의 혼,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멤버들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명인주명반 마지막 곡이었고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 전곡 감상 시리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명인주명반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하루를 여는 소리들이 있어요. 새소리, 차소리,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소리까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리와 함께 시작하셨나요? 어쩌면 이 시간 이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곡, 한충은의 소금, 롤프 박해 뉴스의 기타와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새야 함께 하시죠.

맑은 선율이 아침 공기와 잘 어우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키네틱 국악 그룹 예네 연주로 도시 어느 바람 방금 들으셨고요. 먼저 건네드린 첫 곡 세야 한충은의 소금 울프 박해니우스의 기타와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우리 전통음악의 장중한 멋을 느낄 차례입니다. 전통음악의 힘찬 발걸음이 느껴지는 행진곡으로 취타가 있습니다. 불고 친다는 뜻의 취타는 만파정식지곡, 수요남극지곡이라고도 하는데요. 취타풍류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취타, 길구나,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화까지 이어지는 곡이죠. 오늘은 취타풍류 취타와 길구나, 길타령까지를 여강의 피리 변상엽의 대금, 김승태의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악기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낸 품격 있는 울림. 오래 남습니다. 전통음악이 가진 깊이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곡. 여강의 피리 변상엽의 대금. 김승태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취타 풍류, 취타, 길구나, 그리고 길타령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하나인 적벽가로 이어보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자룡이 활을 쏘는 긴장감 넘치는 대목입니다. 송순섭 명창의 소리와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1: 말이 맞지 못하야 이날 밤 삼경시여 바람이 차차 일어난다. 뜻밖의 광풍이 풍성이 오란 건을 조용급 비장대에 사겨 퉁퉁 내리오. 깃발을 발해보니 청룡주장 영지각이 백호현무.

반도 때구르르르 전둥같이로 나니 주유가 이 모양을 보더니 간대미 떨어지난 야 이 사람은 탈두하는 귀신도 난치기다 마주로래야 누워서는 동화의 화근임에 죽여 후환을 면하리라 서성 정공을 불러 은근히 분부하되 너희 수륙으로 나누어 남병산 올라가 제갈량을 만나거든 장단을 묻지 말고 공명의 상투 잡고 태민 칼로 목을 얼싹 미명을 당도하라 공명을 지내보니 체조난 경우잉이요 사람은 군자라 죽이기는 아까우나 그대로 살려두어서는 경차우환이니 명심불망하라 서성은 배를 타고 정공은 마루를 놓아 남병산 높은 공연하는 것이 올라가 사면을 살펴보니 공명은 간

동남 태풍의 펄럭 기잡은 군사들은 여기 저기가 이만허서이 있건한 이놈 군사야지 동맹이 어디로 가드냐 저 군사여 짜오드 바람을 얻은 훈벌이 불고 발벗고 이놈으로 가더이다 부장수 분을 내요 그러면 그렇지 지제 처산 중이여돈 종천 강하며 동기 주러올다 지 어디로 도망을 갈까 다나로 쫓아가니 만경 창파를 운바대 물결 휘홍은 니 공경을 해고 종정 무거쳐요를 수조를 불러 이놈 수조라지 공명이 어디로 가드냐 아니 소졸 등은 공명은 모두 오나 차

진릿한 엄자릉우 낚싯배 오호상전월 수고 범상궁 가는 벤지만 단우심으로 요었더니 뜻밖의 어떤 사람 거리 풀고 발벗고 창왕 분주 내려와 선미야 다다름에

퉁퉁 내려 전함에 읍을 치며 둘이 귀를 대고 무엇이라고 소근소근 고개를 까딱까딱 입을 쫑긋쫑긋 하더니 그 배를 급히 잡어 타고 상으로 가더이라. 옳다. 그것이 공명일단 알렌배를 잡어 타고 기놈 사공하니 내 배를 빨리 줘. 공명탄배를 잡어야 망정. 만일에 못 잡으면 니네 정청으로 내 목을 땡구렁비오. 이 물에 풍덩들이 치면 니 백골을 차지.

우리가 까딱 차림 보고 떠다가는

무차치죠? 드죠. 공명일시 문명구나. 서성이 크게 외쳐 저기 가는 공명선생. 가지 말고 개 몸으로 내 원 날 듣고 가. 공명이 내 소하며 너도 독살해 마음 내 임무하는지라. 후일보자 후보하라. 서성정봉 못든 한채 빨리 저어서 쫓아오며 기니 할 말이 싸우니 개 잠깐 머무서서 자리이 문을 내요. 선생은 어찌 저런 범람한 놈들을 복전에다가 두니까 소장은 한 살 끝에 저놈의 배아지를 산적게 뜯어오리다. 공명이 말루하되 아니 그는 양화친을 생각하여 죽이든 마르시고 놀래어서나 보네.

산 초자룡을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나라 높은 선생 너희 나라 들어가서 유공이 많았거든 의뢰는 생각지 않고 해코져 다루느냐. 너희를 죽여 마땅어드 양국대사를 생각하여 죽여든 안커니와 내우수단이나 내보아라. 가는 배먹 무르고 오는 배 말해보며 백부안에 같으던 마돈 장궁 철전을 내겨 비장 비파라고 흉어복 기라야 배투를 숙이고 홈부백 하등나 등막이 터지게 통통을 꺾이고 삼지의 힘을 올려 궁연을 따르르르르 금이 따쓱 정기일발 깎기손 깎기 번개같이 빠른 살이 해상으로 피르르르르 소성탄 돌 겉포대와 직군물에 오던데 가로저 물개를 뒤쳐 소설광풍의 뱃머리

와라. 위기등등 하여 활든 팔 내리고 깍지손 올려 허리 짚고 웅성으로 호령하되 이놈들 탄양 장판교사

백만 대군을 한 칼에 무찌르던 상산 조자룡이란 명망도 못 들었는다. 너희를 죽일 것이로되 우리 선생 명령하오. 너희를 산적죽물 못 시키는구나. 분한지고 사공아 예 돛달고 놓쳐라.

0: 土用的那看的
1: 好秀。
2: 한사람의소리만으로도이토록큰울림을전할수있다는것이판소리의매력이아닐까싶습니다판소리적벽가중에서자룡활쏘는대목을송순선명창의소리와박근영의북장단으로들었습니다이어지는곡은검은고연주자들로이루어진앙상블검은의연주인데요정대석작곡의곡고구려의여운깊은울림속으로함께들어가보시죠

검은 고의 낮고 깊은 음색이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앙상블 검은의 연주로 정대석 작곡의 고구려의 여운 함께 하셨습니다.

0: 우리 음악으로 물들이는 마음 한자리, 국악의 향기.
1: 마음이 머무는 자리,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서양악기 연주자가 함께한 전통 장단 음악을 만나보시죠. 재즈 색소포니스트이면서 작곡가 패터 에발트와 프로젝트 그룹 앙상블 수가 연주하는데요. 문화를 초월한 음악적 만남이 독창적인 선율로 펼쳐집니다. 굿거리 보내드립니다.

색소폰과 국악기가 서로의 소리를 존중하며 만들어낸 멋진 연주였습니다. 페터 에말트의 색소폰, 앙상블 수의 연주가 함께한 굿거리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전통 장단의 신명을 더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 준비했습니다. 푸살, 김덕숲의 사물놀이, 그리고 남상일의 소리와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김덕숲의 사물놀이와 남상일의 풋살 함께 하셨습니다. 국악의 향기와 함께 오늘도 편안하게 시작하셨길 바라면서 끝으로 플라멩코 기타리스트와 무용수, 전통 소리꾼이 함께하는 팀 소리깨떼의 노래와 연주로 세타령을 새롭게 부른 수리루 리루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17세기 독일 음악가 하인리히 슈츠가 쓴 이탈리아의 마드리갈 그녀가 나에게 인사하네 준비했습니다. 콘라트 융헤넬이 이끄는 칸투스 쿨렌이 노래합니다.

하인리히 슈츠가 쓴 이탈리아 마드리갈, 그녀가 나에게 인사하네. 코네토 융헤넬이 이끄는 칸투스 퀼린의 노래로 전해드린 오늘 새아침의 클래식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 프리드리히 파슈의 두대 오버와 바순을 위한 소나타 F장조 준비했습니다. 라르고로 시작해서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 알레그로까지 브루크하르트 글라츠너와 잉고 고르츠키 오버 연주, 토마스 라인하르트의 바순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한 프리드리 파슈의 드데 오버와 바순을 위한 소나타의 후장조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브루카르트 글래스너와 잉고 고르츠키 오버 연주, 토마스 라인하르트의 바순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세페 타르트니의 곡 함께 하시죠. 바이올린 소나타의 후장조 작품 1의 12번입니다. 아다시오 알레그로,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예브게니 스비리도프의 바이올린, 스타니슬라프 그레스의 합시코드, 다비트 멜코니안의 첼로 연주입니다.

주세페 타르티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F장조 작품 1-12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예브게니 스피리도프의 바이올린, 스타니슬라프 그레스의 합시코드, 다비드 멜코니안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월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식. 이번엔 장 필립 라모의 건반곡 외눈박이 거인 준비했습니다. 쥐스탱 텔로르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오디세이에도 등장하죠.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외눈박이 거인 장필일 나무의 건반곡으로 만나봤습니다. 합시코디 연주에는 쥐스탱 텔로르였습니다. 계속해서 바흐가 류트 또는 합시코드를 염두에 두고 작곡한 프렐류드, 푸가와 알레그로, E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998 준비했습니다. 마누엘 바루에코의 기타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곡 프릴류드 푸가 알레그로 이 플랫장조 바흐 작품 번호 998을 오늘은 마누엘 바로에코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오늘은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음악으로 마칩니다. 치아쿠나 주의장조 작품 2의 12번인데요. 조르다노 안토넬리가 지휘하는 무지카 안티콰 라티나가 연주합니다.

아르칸젤로 코렐리의 치아코나 쥐장초 작품 2의 11을 조르다노 안토넬리가 지휘하는 무지카 안티콰 라티나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30대에 낸 얇은 저서가 20세기 분석 철학의 기초가 됐고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나온 책은 현대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았을 만큼 천재 철학자로 불립니다. 천재로 불리는 철학자였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진실함으로 삶의 고비고비를 넘겼다고 해요. 삶의 의미란 머리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어울리며 노동하는 일상 안에서 존재함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과 상식이 말년의 연구 주제였던 그는 삶이 스스로 멈출 때까지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에 속해 살면 된다고 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아름다운 일상을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혹시 이리저리 뒤척이느라 쉬 잠들지 못했다면, 어이없이 저지른 실수, 하지 말아야 했던 말들 같은 온통 후회스러운 생각들 때문은 아니었을까 짐작해봅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시험 끝나고 못 쓴 답이 자꾸만 생각나는 것처럼 뒤늦게 그 후회스러운 일들이 떠오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괴롭고 답답한 마음은 더 커집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뒤를 돌아볼 때에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한다.

0: 펠릭스 멘델스존 교향곡 4번 이탈리아 작품으로 90번 중에서 1악장 레브로 비바체였습니다. 알렉산더 리브라이가 지휘하는 뮌헨 최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삶은 뒤를 돌아볼 때에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한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스웨덴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겐 새로운 시간이, 새로운 상황이 매 시, 매 분, 매 초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것은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에 참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24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오늘 2부 코너 3분 백과, 이번 주 주제는 플루티스트인데요. 오늘은 황금 플루트를 가진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 코너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8월의 주제 하반기에 예정된 내한 공연 예습학입니다. 오늘도 멋진 음악회 소개하겠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예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텐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하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어제는 더위가 그친다는 절기 처서였는데요. 폭염이 눈치도 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부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됐는데요. 서울에도 폭염특보와 서울 서남권에는 열대야 주의보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당분간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 폭염 경보가 내려진 일부 경기 남부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까지 올라 몹시 무덥겠습니다.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해서 아침 공기도 다시 후텁지근해졌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서울이 25.6도, 강릉 27.7도, 대전 26.3도, 광주 26.2도 등 서울을 비롯한 충청 이남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33도, 대전과 강릉 34도, 광주, 대구 35도, 포항과 양산은 36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대기도 불안정해지면서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5에서 3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에는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바흐 작품 번호 1067 중에서 폴로네스 그리고 바디네리였습니다. 에마뉘엘 바흐의 플룻과 라이너 코스마우리지 위하는 베를린 바로크 졸리스텐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4863 쓰는 분입니다. 4년 6개월 만에 출근길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취업을 결심하고도 쉽지 않았던 현실 출근 첫날이 되니까 새로운 시작에 설레면서도 잠든 아이들 얼굴 보고 나온 마음은 무겁습니다. 지금도 라디오 들으면서 아이들과 나홀로 첫 등원을 준비하고 있을 남편에게도 고마운 마음 가득 전합니다. 서윤, 서준, 아빠 말 잘 듣고 등원 잘하자. 엄마가 많이 사랑해. 라고 전해주세요. 4863 쓰는 분이었습니다. 라디오는 연결이니까요. 서윤이 그리고 서준이 그리고 4863 쓰는 분의 남편과 잘 연결돼 있을 겁니다. 잘 다녀오세요. 출근하면서는 설레는 마음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692 쓰는 분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의 만기 전역일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장헌아 민간인 진급을 다시 한번 크게 축하하고 응원한다. 9692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오늘 9692 쓰는 분 댁에서는 최소한 삼겹살은 굽겠습니다. 예, 많이 썼네요. 우리 장헌 씨 고맙습니다. 그동안 잘 지켜주어서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가족들과 더불어서 많이 많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9692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퀘일 번호 136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야노시 롤라가 지휘하는 프란츠 리스트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1번 QL 번호 136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야노시 룰라가지 위하는 프란츠 리스트 초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8월 하반기에 내한하는 연주자들의 음악회 예습하기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11월 17일 세종과 18일 서울에서 내한 공연을 갖는 세계 최정상의 목관 앙상블 레벙프랑세가 연주할 곡 라이네케의 피아노 3중주 준비했습니다. 카를 라이네케는 피아니스트이자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또 선율감이 근사한 목관악기 작품을 선보인 작곡가였습니다. 그리그, 야나체크, 브루 같은 뛰어난 제자를 길러낸 음악교사이기도 했죠. 라이네케는 1824년에 태어나 1910년에 86살로 세상을 떠났으니까 장수한 음악가였습니다. 이 곡은 그가 80대 쓴 작품인데요. 피아노와 클라리넷, 호른의 3중주 편성으로 두 관악기가 작은 협주곡처럼 기교와 멋을 뽐내면서 곡이 전개됩니다. 라인의

피아노 3중주 작품 번호 274번 중에서 오늘 2사악장 듣겠습니다. 2악장 아인 메쉰 안단테 한 편의 동화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라두반 카발리네 클라리넷과 호세 사르수의 홀은 후안 프란체스코 파라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카를 라이니케 피아노 3중주 작품으로 274번 중에서 2악장 한 편의 동화 아인 메르신 안단테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였습니다. 라드반 카발리니 클라리넷과 호세 사르스의 홀은 후안 프란시스코 파라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달의 클래식 오늘은 11월에 내한하는 목관 앙상블 레벙 프랑스가 연주할 라이네케의 곡으로 음악회 예습하기 함께했습니다. 9926 쓰는 분입니다.

곳에서 흘러나오는 출발의 FM과 함께를 듣기가 소원이었었는데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을 향해 가는 안산 23번 버스 기사님께서 틀어주셔서 지금 함께 듣고 있습니다. 기사님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 오늘 파이팅이라고 9926 쓰는 분이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산 23번 버스 기사님. 안산 23번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더 건강하세요. 9926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기사님. 3046 쓰는 분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아들과 어젯밤 원서 접수를 했는데 어찌나 떨리던지요. 오늘 아침 버스 타고 재수학원으로 향하는 아들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수능 87일 남았습니다.

3046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긴장의 연속이겠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네요. 마라톤으로 치면 한 36, 7km 지점일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을 보지 않고 또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파이팅입니다. 같이 응원합니다. 3046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시간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다섯 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곡, 그리고 대부분 이 곡이 무언지를 기억하는 그 곡을 골랐습니다. 어떤 곡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 출발의 생과 함께 제시한 곡은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 만화번호 81번입니다. 오늘은 세이지 오자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 볼레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볼레로, 가장 감동을 많이 받았던 그 볼레로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를 저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이번 주에 제시곡은 라벨의 볼레로입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신청곡 선정된 분께는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469 쓰는 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곡이라고 말을 하길래 과연 어떤 곡일까 궁금해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길 옆자리에 타고 있던 음악 선생님이 곡이 시작됐는데도 한동안 전주가 바로 나오지 않는 걸 들으시더니 이거 라벨의 볼레로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직 익숙한 멜로디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나 싶었습니다. 정말 몇 초 뒤에 전주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역시 전공자는 다르구나 싶었던 출근길입니다. 7469 쓰는 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 음악선생님과 나누어 드시면 좋겠습니다. 8535 쓰는 분입니다. 이 볼레로만 나오면 파리올림픽이 생각나요. 아시안게임에선 어떤 곡들이 준비되어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파리올림픽 때 이 볼레로가 쓰였죠. 도쿄올림픽 때에도 이 볼레로가 쓰였습니다. 이게 길게 들어간, 오늘도 15분짜리 이제 그 버전으로 들었는데, 길게 들어가는 음악, 그 장면에서는 이 곡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9월에 있을 아시안 게임은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데, 나고야의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의 음악들이 자주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웃집 토토로, 천공의 성 라퓨타, 마녀 배달부 키키, 이런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했던 곡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사이시조의 음악이 많이 들려 나올리라 추측해보는 이번 나고야 아시안게임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3분입니다.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에르케고르가 말했습니다. 삶은 뒤를 돌아볼 때에만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야 한다. 8월 24일 월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로스니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서곡이었습니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3390 쓰는 분입니다. 어제 한화 야구 경기 갔다 와서 피곤한 아침에 함께 듣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가 중계 카메라에 잡히고 싶다고 스케치북 갖고 가서 열심히 흔든 덕분에 정말 중계 카메라에 잡혔어요. 경기는 졌지만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아이에게 고맙네요. 선우 엄마라서 매일 행복합니다. 3390 쓰는 분이었습니다. 선우가 어제 TV에 나왔군요. 좋았겠습니다. 오늘은 라디오에 나오네요. 3390 쓰는 분이었습니다. 선우 가족.

가족에게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LG한테 크게 줘갔고요. 한화가. 아유, 결과는 약간 속상하기도 하겠습니다. 0735 쓰는 분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찹쌀밥을 보고 달빛이 소복소복 내려앉았다라고 말해서 그 표현이 참 신기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덧 커서 엄마 아빠 출근하면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혼자 밥을 챙겨 먹습니다. 여름방학의 끝자락을 불태우고 있는 다윤이에게 잘 커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다윤이 덕분에 엄마 아빠는 오늘도 힘낼 수 있다고 전해주세요. 와, 달빛이 소복소복 내려앉았다. 노벨문학상 다시 한번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 그 어렸을 때요. 예. 다윤이 잘 크고 있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다윤이 가족들 더 행복하세요. 0735 쓰는 다윤이 가족에게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윤이는 참 좋겠습니다. 다윤이 덕분에 이렇게 힘을 내고 있는 엄마 아빠가 계셔서 더 잘 크기 바랍니다. 다윤이. 이번 주 출발 FM과 함께가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공연인데요. 먼저 9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구스타브 히메노와 룩셈부르크 피라모닉 연주회에 의해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하겠습니다. 이 공연에선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마리아 듀에니아스가 협연자로 무대에 서고 지휘자 구스타브 히메노가 룩셈부르크 피라모닉을 이끕니다. 이 공연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연 선물 하나 더 있습니다. 9월 1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루돌프 부빈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프로젝트 공연에 우리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하겠습니다. 이 공연에선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과 23번 그리고 21번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루돌프 부빈더가 지휘와 협연을 맡고 루체른 페스티벌 스트링스가 연주에 참여합니다. 이 공연도 직접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 FM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룩셈부르크 피라모닉 연주회 때 나올 이 레퍼토리 한 곡 들려드립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 작품번호 70번 중에서 4악장입니다. 피날레 알레그로 에드워드 가드너가 지휘하는 런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드보르자크 귀향 곡 7번 작품 번호 70번 중에서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였습니다. 에드워드 가든을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3494 쓰는 분입니다. 제주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오늘은 딸아이 건강검진 가는데 동행하려고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딸아이랑 근무 시간이 맞지 않아서 늘 따로 다니곤 했는데 오늘은 건강검진 끝나고 맛있는 건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3494 쓰는 분. 설레시는군요. 좋으시겠습니다. 따님과 함께하는 건강검진. 검사 잘 받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3494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의 단문 50번,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100과 시간입니다. 황금 플루트를 가진 사나이. 20세기 최고의 플루티스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제임스 고레이입니다. 고레이는 1939년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37살이 되던 1976년은 그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아마추어 연주자였던 아버지의 플루트 소리를 들으며 자란 고레이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런던과 파리의 명문 음악원에서 수학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전인 21살에 이미 프로 오케스트라에 입단한 그는 30살에 카라엔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플루트 수석으로 발탁됐습니다. 카라얀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6년간 연주하다가 1975년 협연, 독주, 실내악을 연주하는 독주자의 길을 걷기 위해 사표를 던지고 악단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6년 홀로서기에 나섭니다. 황금 플루트를 가진 사나이라는 제목의 음반을 발표했는데 당시 크게 흥행했던 제임스 본드의 007 시리즈 황금 총을 가진 사나이를 패러디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베를린 필 시절부터 은 재질이 아니라 14K 금 플루트를 연주했으니 그에게 더없이 어울리는 별칭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이스트로서 고레이는 자신을 각인시키며 의욕적으로 무대에 오르고 음반을 녹음했습니다. 시련도 있었습니다. 1977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왼손과 양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수개월간 병상에 누워있던 그에게 일본의 한 악기 공방에서 보낸 특별한 플루트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제작을 의뢰했던 24K 순금 플루트였습니다. 그는 깁스를 한 채 병실에서 새 플루트로 연습을 시작했고 이듬해

니콜로 파가니니의 모트 페르페투오 무궁동 작품으로 11번이었습니다. 제임스 고레이의 플룻과 찰스 게하르트가 지휘하는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모트 페르페투오는 영구기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들으셨던 것처럼 음들이 계속 흘러나오니까 영구기관도 외부에서 이 다른 열이나 에너지의 공급을 받지 않고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런 기계를 뜻하잖아요. 비슷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말 무궁동인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고, 상동곡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죠. 원래 바이올린 곡인데 오늘은 제임스 고레이의 플루트 연주로 들었습니다. 아우 진짜 숨차겠습니다. 이런 곡 플루트로 연주하려면. 6048 쓰는 분, 신의 무엇 무엇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단어인지 못 들었어요. 신의 보호 덕분이다 라고 제임스 고레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이제 자신이 교통사고에서 회복돼서 다시 무대에 복귀한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과 짧은 사연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필요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매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고 사연과 음악 소개된 주인공께는 커피 교환권 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 주인공은 6460 쓰는 분입니다. 오늘 45살 되는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아들 출근길에 어린이 전경 들려주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 7, 8년 애청자인데 음악 신청은 처음이에요. 와, 출발 FM과 함께. 그러면 한 2019년, 2018년부터 들으셨던 거네요.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아드님이 45살이 돼도 아이 같고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항상 지켜보게 되는 그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어린이 전경 작품으로 15번 중에서 트로이메라이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